0: 따라라라라라. 핑크의 노래. 아, 소우아시였습니다. 아, 뒷부분자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올인원 영양제를 역시 드립니다. 아, 2439님. 토요일마다 할아버지랑 탁구장에 가서 짜장면 내기를 하거든요. 처음엔 제가 이겼는데 요즘 할아버지가 더 잘하세요. 역시 노력엔 장사가 없다는 걸 느낍니다. 짜장면을 위해서 집에서도 운동선수처럼 연습을 하신대요. 할아버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계속 연습을 하시겠죠. 이채린 씨.
1: 제가 진짜 아끼는 귀걸이가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쪽이 없어졌더라고요. 잃어버린 기억이 없는데. 아, 그런데 아무래도 동생 짓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망설였는데 동생 인별그램에서 제 귀걸이를 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균디, 이 지지배를 어떻게 처단할까요?
0: 뭐 처단해 달라고 하면 되지, 귀걸이. 아, 귀엽다, 동생. 싹 빼간 거야, 잘 때. 언니가 잘 때, 그치? 한쪽만 빼갔을까? 두쪽 다 빼가지, 그냥. 자, 무슨 위로가 필요한 문자라고 이렇게 방송 놈들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놨네요.

0: 한지원씨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균디의 응원을 받고 싶어요. 올해 우연히 갑상선암을 발견했는데 빨리 발견한 건 좋았는데 림프절까지 전이가 많이 돼서 절개도 많이 했고 올해 여름에는 스카프를 달고 살고 있어요. 최근엔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사람하고 며칠 접촉하면 안 돼서 어머니 혼자 계신 집으로 못 가고 친구 집을 빌려서 혼자 있었습니다. 힘내라고 좀 응원해 주세요 하셨네요. 어, 한지원 씨. 아, 그러셨구나. 방사선 치료하면 좀 힘들다고 하던데 주변에 뭐 갑상선암 걸리셨던 분들도 좀 있는 편인데 뭐 아마 다 조금씩은 계실 거예요. 근데 다 건강하게 삶을 잘 영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지원 씨도 파이팅입니다. 네, 치료 잘 될 거예요. 자, 뒷북 문자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는 어땠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웃긴 일, 위로받고 축하받고 싶은 일도 고민도 좋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제가 응원도 해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보내기나 하세요. 샤벨 공철지 김 문자는 합쳐서요. 콜라우! 무료! 자, 광고 듣고 게시판을 털어라. 개털 몇 명의 궁금해하게. 곽범과 누구죠? 얘들 헷갈리지. 미리 녹음을 다 해놔갖고.
1: 넉살.
0: 네, 넉살이요? 아, 넉살과 돌아옵니다. 넉살. 오늘은 넉살이 나오네요. 예, 미리 녹음돼 있어서 방송놈들도 헷갈립니다. 예, 광고요. Here we go.

0: 하면 하하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건강기능식품.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본격사연 역주행 프로젝트 이란 게시 아유 진짜 확 게시판을 털어라 게터 자 사연지 분명품에서 소개되고 싶었으나 거기서는 도저히 소개할 수 없는 재미가 없고 거지 같고 어정띈 이끼 낀 사연을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의 햇살을 비추게 만들어드린 곧단 코너. 자 오늘 사연을 아주 잘 맛깔스럽게 소개해주고 여러분들 자존감을 올려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자 이 코너를 거의 지금 6년 가까이 지키고 있는 아 정말 터줏대감 아, 사연계의 조교 야 이분이 없으면은 그래도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0: 그래도 돌아갑니다
1: 유기적으로 잘 돌아
0: 돌아갑니다만은 예. 그래도 있는 게 난 예, 그분입니다 바로 배우 박명원 동생 진저는 개피 곽큐레이터 잠자리 곽모 까까롬 천재지은 정관이우 조기에 빠진 남자 조빠남 스케줄에 빠진 남자 스파남 곽파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는 네가 좀 소개해 주세요.
1: 아 예. 일단 뭐
0: 야 이분은 개털의 처음이에요.
1: 개털 처음이고 예. 라디오는 제가 그 베텐에서 몇 번 만났었던 걸로 기억을
0: 베텐에 가서 맞습니다. 이렇게 떠들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아까는 이 토크적인 어떤 맛깔스럽게 구사할 줄 아는 분이라고 봅니다.
1: 야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소개를 해야겠는데 그 뭐 본인 분야에서 이미 정점을 찍고
0: 정점을 찍고
1: 아 재미없다. 은퇴를 선언한 뒤에
0: 은퇴 선언했어요?
1: 아 모르겠어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저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만의 은퇴를 설정을 한 뒤에 지금 완전 코미디 씬으로
0: 네. 아 코미디 씬 들어왔어요?
1: 완전히 들어왔어요. 토크 코미디 씬으로
0: 아, 나한테 허락 없이 들어왔어요?
1: 그냥 들어온 상태고요. 지금 근데 이제 토크 코미디 씬에서 또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보드게임 개발자로 또
0: 보드게임 개발자요?
1: 네 그리고 예. 목사님 친구 뭐 여러 가지 뭐
0: 목사님 친구 네, 목사님 목진 친구, 목진이네 네, 목진.
1: 목친 뭐 여러 가지로 활약 중인 예. 사리사리 녹사
0: 녹사
2: 안녕하십니까 예
0: 도대체 뭐예요 정체가
2: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 곽범 형이 진짜 저의 안 좋은 소문은 많이 퍼뜨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런 공중파에서조차 뭐
0: 은퇴설은요?
2: 은퇴설 이런 것도 사실 뭐 반 정도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그런 길거리에서 받아왔던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빼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돌아갈 집이 있고 잘 곳이 있기에 예, 이제 약간 힙합에서 이제 요구하는 네.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상태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여러 음악을 또 아직은 하고 있고
0: 음악은 하고 있고요.
2: 그래서 뭐 재미난 거 하고 있고 형 말대로 보드 게임도 너무 좋아하고
0: 지금 개발 중입니까? 지금?
2: 개발은 제가 개발은 아니고요. 근데 관련된 컨텐츠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예. 또 친구 중에 목사도 있고요.
0: 아, 진짜 있어 네네. 목신이야. 네,
2: 생각해보니까 틀린 말이 거의 없었네요.
1: 거의 없어요.
2: 형 말이 왜 다 거의 맞는 얘기였고요.
1: 사실 적시로 전 전달을 했습니다.
2: 거짓 맞는 얘기였습니다.
1: 네네, 거짓 예. 거짓나 맞는데 예, 예. 조금 제가 각색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2: 그렇죠.
1: 네, 얼추 맞고 예. 힙합 씬에서 큰 별이 졌다 뭐 이런 댓글들
2: 아니, 별이,
1: 뭐.
2: 별이 졌다는 어, 좀 예. 삼국지 같은 책에서는 아, 죽었다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0: 약간 별이 쉬고 예. 있다 정도.
1: 별이 쉰다 예. 별이 쉰다 안 보인다 요즘 구름이 꼈나 예, 별이 잘 안 보인다
2: 숨 고르기
1: 왜 그러냐면 이 힙합 씬에서 사실 여기 보면 2023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랩 우와. 힙합 노래 음반 수상자입니다
0: 야 그렇죠. 이게 불과 3년 전인데
1: 3년 전인데
0: 은퇴 소리 나돈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딱. 아 박수 칠 때 떠나는 생각이구나.
2: 아니, 형님이 제일 나쁜 것 같아. 가보니까 아예 그냥 저를 쭉 묻으시려고.
1: 태균이 형은 재밌으면 받아줘요.
2: 다 받아주니까. 예. 예, 이때 근데 제가 기억에 요때 상을 이제 두 개를 탁 타고서 재밌었어요. 기분도 좋고. 근데 이제 그때 그해 상을 탄 그때 주에 와이프가 네. 이미 첫째를 낳고 아~ 조리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0: 아~ 그래서 복동이가 태어났구나.
2: 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더니 또 다른 상이 있는 거예요. 아이라는 상이.
0: 아이가, 그렇지.
2: 예, 근데 이 아이는 살아 움직이는 거 이 상은.
0: 와, 역시 예. 아직 죽지 않았네.
2: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숨도 못 쉬겠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1: 그러니까.
2: 너무 힘들고 정신 차려서 조금 숨 쉴 만한 찰나에 둘째가 또 와. 저희 집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네. 10개월 아이와 함께
0: 또 살아 움직이는 산 두 살아 움직이는 두 번째 상이
2: 네, 두 번째 큰 상을 제가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작은 고로샘물처럼 가끔 이제 음악을 네. 하고 있어요.
0: 고로샘물
1: 네. 아니
0: 겨울에만 나오는 고로샘
2: 한두 방울씩 모으고 있어요. 지금.
1: 아, 근데 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작업실에 그래도 꾸준히 출근을 해가지고 곡 작업 중이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0: 왜냐하면 집에만 있으면 육아를 같이 해야,
1: 맞아요.
0: 해야 되기 때문에
1: 맞아요.
0: 나와야 돼요.
1: 근데 곡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게 1년에 4마디를 썼더라고요.
2: 그 정도
1: 너무 느리지 않나?
0: 고로쇠보다 더 조금밖에 안 나.
2: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0: 잘못 꽂았네 어디다가 코스를.
2: 3년 전이면

0: 마디 나온 건데 지금
1: 그걸 어떻게
2: 나무를
1: 쓰나.
2: 다른 나무로 좀 선택해봐요.
0: 그러니까요. 좀 쭉쭉 나오는 나무가 없을까 이게. 네네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조금씩 조금씩 또 뭔가 하고 있습니다.
2: 왜냐하면 넉살의 음악을 기다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0: 감사하죠.
2: 힙합씬에서 네,
3: 대한민국 감사하죠. 대표 어떤 그 누군가가 뭐 대한민국을 빛낸 힙합 스타 20명을 뽑는다면 그 안에 저는 넉살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2: 아니 보통 10명을 뽑지 않아요? 아니 20명까지
3: 10명을 세보려고 10명을 세보려고 했더니 10명을 세보려고 했더니 머리에서 빠르게 10명이 찼어요. 그래서 아니, 15인 아니야. 했더니 15인도 금세 차서 20인으로
2: 제가 19회예요 20위.
3: 아 근데 그럼 다음에 제가 따로
0: 작년까지는 따로... 20위권까지 갔어요.
2: 근데 본인 인정하네.
0: 아니 근데 올해는 이 32위권까지는 제가 확대가 돼야 이 월드컵 개최국처럼 저도 늘어나야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실정이라
3: 기다리셨는데
0: 이제 빨리 해야죠. 이제 진짜 빨리 해야죠.
2: 힙합계의 고로쇠. 네. 힙합계의 고로쇠 우리 넉살과 함께 하고 있는데
0: 한두 방울씩 착 모아가지고
2: 넉살하고 박범 씨하고는 좀 친한가 봐요.
0: 이게 촬영 때 많이 만났어요.
2: 요새 요 근래 네.
3: 요즘 맞아요. 네, 많이
2: 요즘에 곽범을 안 나가면은 그 방송을 안 한다고 봐야죠.
0: 아 진짜 뭐랄까 이게 저는 방송계의 안 좋은 습관이랄까 배드 해빗 같은 느낌이 있어요.
2: 배드 해빗.
0: 자꾸 있던 놈 또 굴리고 또 굴리고. 저는 곽범 씨랑 너무 많이 봤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저도 감사하게 그만큼 많이 어디 불러주셔가지고
2: 그렇지. 네.
0: 형을 많이 만났다는 거니까 네. 요즘에 사실 거의 그 3대장 아닙니까? 원우 씨, 뭐 형, 뭐 규현 님,
2: 뭐 이렇게. 선민이,
0: 네 뭐. 선민 씨 지금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얼굴이 왜 근데
3: 나는
0: 바쁜
3: 그
0: 게 좋은 거잖아.
3: 넉살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다 빌드업으로 생각합니다. 뒤에 뭔가 꺾기 위한.
0: 아예 아니야 아니야.
2: 그냥 봤지만
3: 순전히
2: 많고.
3: 순전히 칭찬일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
2: 아 약간 약간 의심어린 눈빛이에요 지금.
3: 의심을요.
0: 좋은 말을 안 했는데 왜 칭찬으로 알지 이거를?
3: 그러니까 이런 게 능수능란한 친구예요. 예. 이런 게 아주
0: 방송가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새로운 얼굴들을 찾아라. 이런 네네. 프로가 자주 나와요.
3: 옛날에 그 VMC라는 그 크루가 있었죠.
0: 우리 회사
3: 크루가.
2: 넉살 얘기 안 끝났네 왜 그러는
3: 네, VMC가 있었는데 네, 그게 회사. 깨진 게 다 넉살 이런 말장난 때문에 크루가 흐트러졌다 뭐 이런 소문까지 들 정도로
0: 제가 그 사람들 네. 매겨서 살렸어요.
3: 네네네 감사합니다.
2: 와 아, 요즘에 그 힙합 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제 드릴 말씀이 마땅치가 않네요. 꾸며낼래도
3: 이 얘기를 넉살씨랑 방송에 한다고 차에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왜 힙합씬을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무섭다라고 했어요.
0: 무서워요.
3: 너무 강성이고 힙합 정신이 조금 많이 빠졌다. 싸울 의지가 많이 없는 상태인데 본인만의 음악을 좀 하고 싶다.
0: 저는 오히려 사과를 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저의 예전의 과오와 제가 기분 나쁘게 했다면 사과를 하고 싶죠.
2: 아이고야. 예.
0: 근데 요즘 친구들 사실 이제 제가 나이대가 또 어느새 너무 좀 이제 거기서도 좀 연배가 있는 나이대라
2: 선배급에 비해서 네,
0: 차이가 또 굉장히 많이 나서 또 친해지기도 사실 쉽지 않고.
2: 아니 근데 그러면 이렇게 멀티기에서 네. 봤을 때 그 젊은 친구들이 다시 힙합씬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0: 아, 그렇죠. 새로
2: 그렇게 딱 음악을 들으면 어때요?
0: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제가 공연을
2: 뭔지 알아. 예. 그게 뭔지 우차사에서 한참 우차사가 잘 나갈 때 처음에 이제 신인들이라고 막 들어와서 개그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개그를 갖고 저게 과연 터질까?
3: 근데 또 터진 것도 있고.
2: 저게 뭐야? 저게 뭐지? 난 한 번도 안 웃었던 건데 또 올려보니까 막 뻥뻥 터지는 게 아니라 화상고 같은 거.
3: 쪼뽀
2: 저게 뭐야?
3: 터져.
2: 저게 뭐야? 바다라 쪼뽀 하는데 이게 막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진짜로.
0: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2: 아 이게 넉살과 곽범과의 인연이 중간에 임영웅이 있어요.
0: 그렇죠. 우리 히어로임.
2: 예. 그 같이 그 프로그램 때문에
0: 맞아 맞아
2: 우리 SBS 프로그램
0: 네네네 네. 네. 촬영 같이 했어요
3: 임이어로
2: 네. 근데 그 우리 그 곽범은 제가 몇 번이나 그 프로그램 했으니 임영웅 씨를 우리 컬투쇼에 좀 출연시킬 수 있냐 그랬더니 친하지만 그건 안 된대요. 우리 넉살은 가능합니까?
3: 돼요.
0: 제가 여기 제가 게스트의 게스트? 이게 근데 잠깐만
2: 아니 친하면 이렇게
3: 컬투쇼에서
2: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3: 돼요?
0: 제가 배텐 할 때 얘기 살짝 드려도 될까요? 배텐 때 제가 이제 놀라운 토요일 프로 노래 맞추는 프로에 나가다 보니까 태연을 데려와라. 아예 그냥 이제 그 부탁이 아니고
2: 그냥 미션이에요.
3: 강제
0: 데리고 좀 와. 근데 제가 그때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안 된다기보다는 못 한다고.
2: 아 뭐
3: 안 되는 건 안 돼.
0: 아 제가 네. 히어로임도 정말 뭐랄까 안 될 것 같아요.
2: 얘기는 해볼 수 있잖아요.
0: 근데 영웅 씨가 여기 안.

0: 나왔었어요?
1: 아직 한 번도 안
0: 컬트
1: 나왔어요.
0: 컬트쇼에? 예. 어 진짜?
2: 나올 만도 한데. 근데 지금 앨범 만도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0: 같아서.
2: 고 예. 그래서 그때 한번
0: 된다 된다.
2: 오면 좋지 않을까? 신곡 발표할 때.
1: 그러니까 그걸 닿을 길이 없어갖고 어. 지금 우리 곽범 씨가 그러면 두 분이 함께.
0: 저는 게스트인데.
2: 일단은 그러면은 임히어로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제가 넉살한테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0: 그럼 저는 누구한테 부탁을
1: 해요? 너긴 또 곽범한테 부탁을 해요.
0: 아 제가 다시 곽범 형한테.
2: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멀리서 듣지 않을까요?
0: 그 회사 앞에서 크게 대화해볼까?
1: 임희어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옆에서 그냥 해. 직접 얘기하지 말고.
2: 네네. 야 너 섭외되니? 이렇게.
0: 근데 여기는 컬트쇼에서는 진짜 라이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범이 형이 많이 친한 것 같으니까 제가 범이 형한테 연락을 해볼게요.
1: 아니 같이 녹화하면서 봤을 때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친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2: 아 근데 저희 둘은 확실히 아니에요. 정확히 느꼈는데 솔직히, 저희 둘은 아니에요.
0: 맞다 네, 사실은
2: 저희 둘은 확실히 아니고
0: 아 뭐 중하위권 네.
2: 로이가
0: 친해
2: 안 해 하던지 아니면
0: 맞아요
2: 경환이 형이 한번 하던지
0: 아 경환이 네, 형은 아예
2: 네, 난 것 같아요.
0: 경환이 형은 한패죠. 경환이 네, 형
2: 완전
1: 아
2: 한패.
1: 그래 네. 그러면 허경환을 한번 스튜디오 모셔갖고 그때 한번 졸라봐야 돼요. 네.
2: 방법이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0: 그게 맞아요.
1: 그러면 로이도 네. 마찬가지고. 네.
0: 저희는 너무 잔뿌리라서 메인 줄기로 가지 않으면은
2: 저희는 임영웅의 거의 위성이죠. 겉돌기
1: 번호는 있을 거 아니야. 전화번호.
0: 번호는 있죠.
1: 전화번호 네. 걸어본 적은 있어요?
2: 없죠.
0: 그때 제
2: 불편해요.
0: 예, 그렇죠. 따로 문자도 아직은 좀. 예.
2: 아유 임영웅 번호 얘기 나오니까 핸드폰 불편할까 봐 주머니 넣어놔야겠다.
1: 내가 하라 그럴까 봐 그지. 내가 하라 그럴까 봐.
0: 전화해.
2: 왜 그러냐면 임영웅 씨랑 뭐 1박 2일도 있었고 뭐 따로 뭐 사석에서도
0: 맞아,
2: 보고
0: 맞아요.
2: 했지만 예. 문제는 뭐냐? 그 매번 하루에 한 번씩 나는 그 기사가 좀 무서워요.
0: 그래.
2: 브랜드 평판 1위 뭐 브랜드 1위 뭐 어디 뭐 1위 계속 뜨잖아요.
0: 그리고 뭐 누군가가 언지만 해도 뜨더라고요.
1: 네. 아 진짜 아 그래 네. 오늘도 기사가 뜰 수 있겠다. 화투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두 분들은
0: 아, 이거 잡 우리 이거다.
1: 그냥 뿌리에 지나 실뿌리에 지나지 않는다.
0: 아니, 곽범 넉살 임영웅과 친하지 않아.
2: 친하다고
1: 전화번호만 있어. 걸어본 적 없어.
2: 친해요. 친하고 되게 친하고
0: 사랑하죠. 영웅이 네, 너무 사람 친하고. 좋고 축구도 잘하고.
1: 임영웅 씨가 컬투쇼에 다시 출연해 주셔야 다시가 이제 처음이라도 한 번이라도 꼭 와달라는 어떤 저희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임영웅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 우리 곽범과 넉살의 마음이 아닌가. 아, 임영웅의 영웅은 늘 도망가.
2: 영웅은 늘
1: 도망가. 사랑은 늘 도망가.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줄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린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가수 금잔디입니다. 음악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이 다 즐길 수 있는 노래를 하자인데요. 그리고 선배들에게 참 많은 걸 배우면서 저 역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받은 사랑을 후배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조금 더 편하게, 더 당차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멋진 선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들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뛰고 있고요. 오래오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제 매력 열심히 지켜봐주세요. 지금까지 금잔디였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자, 뒷사치 컬투쇼 게시판을 돌아갈 캐터 2부에 물려합니다. 제가 우리 그 뭐 오늘 넉살이 처음에 개털이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근황 얘기랑 임영웅 씨 얘기로 일부러 아주 꽉 채웠습니다.
1: 네네, 예, 넉살 예. 얘기 조금과 임영웅 씨 얘기 많이로
2: 히어로임 우리의 히어로임 이야기로
0: 개털이 어떤 코너인지 우리 터줏대감이 좀 알려주셔야죠.
1: 개털이
0: 우리 넉살한테 좀 알려주세요.
1: 일단은 컬투쇼의 역사는 알고 계시죠.
2: 네네네, 네,
1: 굉장히
2: 알죠.
1: 길죠.
2: 그렇죠. 네, 엄청나죠.
1: 그 SBS 라디오 그리고 SBS를 먹여 살리고 있는 이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주구장창
2: 그렇죠.
1: 오죠.
2: 엄청 오죠. 네,
1: 유명 코너들도 있고, 근데 거기서 저희가 이게 생방 중에 소개하기는 다소 부끄럽거나 듣는 분들도 부끄럽거나.
0: 그리고 이게 소개가 돼도 그분이 네. 아 버르장 머리가 없어져요.
1: 네.
0: 왜냐면 왜 이딴 걸 난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는지 또 오해를 하게 돼요.
1: 아하.
0: 확실히 밟아주기 위해서 우리 그 소개를 안 한 사연인데.
1: 이게 가르친... 사연 참교육 시간이에요. 네. 읽어서 아니,
2: 이거 그래서 제가 봤어요. 네. 일요일에 네. 이게 나.

0: 오는 거잖아요. 네. 각 저희 그러니까 제가 차에서 라디오를 들을 때도 SBS만 거의 들으니까
1: 라디오 역시. 와이프, 네,
0: 진짜로. 근데 진짜 아니 뭐 형이 되도 않는 걸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로.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PD님한테 이걸 보고 아 이제 나의 비밀이 풀렸다. 형이랑 둘이 태균이 형이랑 형이랑 두 분이서 진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컬트에서 저런 거를 이걸 모아서 하는 게 오늘이구나.
1: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그걸 깨닫고 진짜 약간 소름이 돋는 거야. 이제 비밀이 풀렸다.
3: 그게 근데 이제 감히 이거를 소개하기가 우리 입장에서도 자존감도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얘기가 그냥 주구장창 근황 얘기를 오래 하고
2: 사연 읽기 싫어. 사연 읽기가 너무 창피하니까.
0: 그래서 인트로가 이렇게 길었구나.
2: 내가 이제 인중에 땀이 식었잖아. 근데 사연을 듣는 순간 또 나. 무서워서.
0: 네. 진짜 그 이상한데 끝나더라고 얘기가.
1: 근데 이제 문자는 오고 네. 사연은 오는데 소개는 안 해드릴 수 없고. 아. 그래서 이거 사연 짬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0: 근데 이게 역사가 깊다 보니까 이게
1: 너무
0: 뭐랄까.
1: 많은 거야 이런 거.
2: 쌓인 게 너무 많으니까.
0: 리사이클까지 하네.
1: 네. 맞아요 리사이클이네요. 네. 아.
2: 근데 읽고 버리는 거예요. 네. 죄송하니까 빨리 읽고 버려드리는 거예요.
1: 겐털에서 니네 것들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좀 되게 많이 기대하면서 문자를 보내지만. 당신들 거는 게시판에 털어내서 소개됐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자각하고 아 내가 좀 더 재밌게 써야 되겠구나.
2: 그러니까 이게 경질 같은 거 경질.
0: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구나.
2: 너는 여기 안 나가. 네. 이런 느낌.
1: 그런데도 소중하니까 소개를 해드려야 돼.
2: 맞습니다.
0: 네. 역시 여기 역사가 있어. 네.
2: 자 문자를 한번 네. 제 앞으로 문자가 두 개 나왔어요. 역사적인
1: 많이 남죠. 온 거거든요. 네. 두 개 오는 거면
2: 엄청 많이 왔죠. 서대원 씨 개터라는 오늘이 내 생일 곽범 짱 해주셨습니다.
0: 확실히 무미건조하고 영양가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2: 네. 네. 이렇게 하면 읽힐 걸 아니까 보내신 거죠.
1: 네. 네. 그렇죠.
2: 함장희 씨 거 한번 읽어주시죠.
0: 저는 이게 좋아요.
2: 네, 이런 거.
0: 저는 딱 제 스타일. 저는 오히려 오늘 약간 기대가 되는데 벌써 설레고요.
1: 아 좋아요.
0: 함장희 님이 저기 고래랑 정관이랑 고통이 많이 다른가요 곽범 씨?
2: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아니면 비유를 좀 통해서 말씀.
0: 비유가 좋겠죠. 비유가
1: 지금 이제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서 고래 잡는 이제 폭경
2: 수술,
1: 그렇죠. 정관 수술의 아픔 정도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신 분으로서
2: 네네.
1: 어떤 게 더 그런가?
0: 저 고래도 잡았어요.
2: 고래는 일반적으로 잡죠.
0: 그렇죠. 네, 네, 어렸을 때 저희 나이 때
2: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저도 그쯤이었는데
2: 네, 보통 그때.
1: 난 6학년 겨울 방학이었어.
0: 아 역시 네. 그쯤. 네.
2: 얼마 전에 그 커뮤니티 어디에 그 너튜브 커뮤니티에 웃긴 것만 올리는 커뮤니티에 누가 이렇게 초등학생이 나 엄마가 오늘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했어가 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쵸. 이미 그걸 본 사람들 예상을 다 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 다음에 나 뭐 너무 아파가 올라온 거예요. 시간차로. 근데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우리가 공감되잖아.
0: 그렇죠. 네.
1: 근데 엄마들은 왜 이렇게 돈가스를 가지고 그랬을까?
2: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통용되는 뭐 그런
0: 그러니까.
2: 거죠.
0: 아직도 돈가스라니 이게 참 아직도. 뭐랄까.
1: 근데 수술하고 나면 아파서 돈가스를 못 먹어요.
2: 네, 정신을 못 차리죠.
0: 그리고 저희 형님 때도 더 했을 거고 저희 때도 뭔가 지금보다 기술이 썩 안 좋았을 거기 때문에 네. 형님 때는 정말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1: 내가 뭐 얼마나 기술이 낙후됐을 때
0: 아니 돌칼
1: 같지도 않았을까 봐.
0: 돌칼 같은 걸로 막
2: 형님 때는 형님 때는 야전 침대에서 군 생활 중에 하던 거 아닌가요?
1: 쓱쓱 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더라고.
0: 입에다가 나무 막대 하나 물리고서
2: 예. 아니지 신던 양말을 입에다가
1: 의사가 자기 혁대를 불러와서 거기서 칼을 갈더라고.
2: 네. 자 그럼 이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래랑 정관은 이제 뭐 찰과상과 골절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냥 피부가 조금 긁힌 아픈 거냐
1: 아픈 정도가
2: 피부가 긁힌 거냐 아니면 어딘가 안쪽이 보라진 뿌라진 거냐 약간 그 고통의 차이라고.
0: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관 쪽이 훨씬 아픈 거네요.
2: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싹 자리 잡으면 또 덜 아프잖아요. 뭔 얘기인지 알죠? 뼈가 또각된 데는
0: 부러진 게 아니 네. 잠깐만 이게
2: 자리를 잡아놓으면 또 덜 아파져요.
0: 붙기
2: 시작하면 그런 느낌. 찰과상은 나을 때까지 계속
0: 네. 아프고 쓰라리고.
2: 네, 근데 그때 또각 했을 때 으악! 근데 싹 뼈를 맞춰놓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처럼.
1: 예. 예.
0: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야?
1: 아니 끊어진 거잖아요. 지금 끊어져서 지진 거잖아.
2: 예. 예. 지진 거죠. 근데 예. 이게 그러니까 겉이 아픈 느낌이랑 아, 속 어딘가가 속이 안 좋은 느낌.
0: 아니 근데 오늘 저 보러 오신 분들 중에 여성 저기 분들이 많아가지고 뒤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2: 약간 다 알아요. 다 지금 다 그쵸. 저희 그 정관 상태를 다
1: 예,
2: 아는 분들.
1: 예전에 네. 정관 예우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예비군 훈련 받으면 그거 네. 받으면 바로 훈련 안 하고 보내줬잖아요.
0: 네. 아 그치 그건 못하죠.
1: 어 근데 네. 그때는 묶었거든.
0: 아 맞아 맞아.
1: 예, 묶었어.
2: 근데 묶었다.

0: 막둥이 사고가 많이 터지면서 풀리면서 막둥이들이 그래서 열몇 살 차이나는 막둥이들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풀려서 서로를 부부간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가
1: 그렇지 친자 확인까지 가고
0: 이제 갔다가 뭐 풍비박산이 났다가 정리가 되는
2: 알고 보니 안 괜찮았다 뭐 이렇게 된 거죠.
0: 그렇게 된 사연들이 많죠.
2: 그렇게 해서 그 누뚱이들이 영재가 되고 대한민국을 지금 쥐락펴락하는 친구들이 돼 있는
0: 게 있어요. 그 친구들
2: 맞아. 누뚱이들이 되게 영재들이 많아요.
1: 네. 그리고 또 이게 정관하면은 또 저랑 같은 프로하는 김동현 씨가 이제 얼마 전에 형과 같은 그냥 상담받으러 갔다 온 그날 그냥 앉으세요 하고 쫙 탁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0: 나랑 똑같은 거예요. 네, 저도 그랬어요.
1: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제 김동현 씨 옛날 별명 스턴건, 묶은건이나 쓰던건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거든요. 곽범형은 꽉범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
2: 꽉이래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별명이 있었죠.
2: 꽉범이
0: 쓰던건 너무 웃긴데.
2: 아, 쓰던건 재밌다.
1: 네, 이제 세윤이 형, 문세윤 씨가 이제 지어준 네, 묶은건, 쓰던건 뭐 이런 것들.
0: 너무 재밌네요. 예. 네.
2: 아, 우리 문세윤이가 이제 그 컬투쇼의 아주 오래된 그렇죠? 스페셜 DJ였어. 네.
1: 세윤이 형도.
2: 거기 잘 털고 있구나 거기서.
1: 그렇죠. 거기서도 재밌고 저도 그 라디오에서 가끔 세윤이 형이랑 저기 누나랑 같이 나오지 않아요? 그 저기 은영 누나도 나오고. 그렇죠. 그
2: 은영이는 이제 그 오랫동안
1: PD님이 저를 탁 가르키시.
2: 패밀리가 그렇죠. 오래됐고 지금 고정으로 수요일 날 지금 그렇죠. 격주로 오고 있고.
1: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주변에 약간 연결돼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2: 한 해도 이제 컬투쇼에서 이렇게
1: 그렇죠.
2: 키워갖고 DJ로 보냈잖아요. 네.
1: 아, 참 그 주제를 모르고 네. 어? 키워주는 뭐 애도 모르고
0: DJ요.
1: 말이야.
0: 지금도 하나요? 한 해씩?
2: 아, 밤에 하고요.
0: 밤에 네. 하고 있어요. 네.
2: 네. 아, 심지어 청취율이 잘 나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0: 그래요. 부럽네요.
1: 왜? 왜? 형도 DJ 하고 싶어?
0: 아유 저는
2: 바빠, 바빠서 못해.
0: 시켜주면 하죠. 시켜주면 해요. 무조건 해요 저는.
1: 피곤한데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피곤해하는 얼굴. 아,
0: 제가 요즘 밤수영 밤수영을 하고 있어요.
1: 맞아. 네. 그 수영 컨텐츠 뭐 이 그것 일 때문에 또 하고 있죠.
0: 수영을 또
2: 한강을 건너는 컨텐츠입니까?
0: 아 그거는 뭐 정확하게 누설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람이 죽어날 때까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1: 진짜 해병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0: 모르겠어요 하래요
1: 많이 피곤해
0: 둥둥 떠 있는 중입니다 요즘
2: 야 네. 오늘 네가 게스트 같아요
0: 자리가 이게 보통 내가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쿰쿰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내가 그냥 넉살바라기밖에 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1: 닦아줘?
0: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아요
2: 자 문자 좀 한 우리 넉살이 좀 몇 개 소개해 주세요.
1: 네 여기 김수진 씨가 어 상도덕이 있지 이 사람아.
0: 네
2: 다짜고짜죠. 네. 이따기 오는 거야.
1: 이게 그래서 이게 너무
2: 뭐야 이게?
0: 뭔 수잖아.
1: 저는 아 내가 이제 또 깨달았다 하나를. 일요일에 제가 듣다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녹음 녹화자 녹음 방송인 걸 알잖아요. 아 근데 PD님이 편집을 왜 이렇게 하지 했거든요. 이게 편집이 아니라 이게 그냥 흐름이었구나. 읽어주세요.
0: 네네.
1: 상대닥이 있지 사람아. 이거를
2: 그런 거죠. 끝이
0: 네네 맞아요. 끝입니다. 네.
1: 김수진 씨.
0: 잘 읽었어요. 네. 7667님 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1: 아 나 진짜로 이게 편집인 줄 알았어요.
2: 아니 그런 거예요.
1: 아니 이게 됐어요. 엉망이네. 네.
0: 흐름이란 게 없죠. 예. 네.
2: 작은 고추가 안 매운 경우도 있어요. 큰 고추가 엄청 매운 경우도
1: 아, 그런 있어요.
0: 있어요.
1: 네,
0: 그렇게 네. 또 아니, 품종이 개량된 네. 경우들이 좀 있죠.
2: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네. 많아요.
1: 와 진짜 이런 거구나.
2: 작은 네. 고추가 안 매울 때도 있다.
0: 있다.
1: 아, 네. 제가 이런 뜬금없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못 따라가겠다.
2: 그럼 다음 거 다 계속 읽어봐요.
1: 예. 예. 1097님이 목사님 교회 부흥과 목사님의 말씀마다 성령님이 늘 함께하심을 기도드립니다.
2: 야
1: 갑자기 아니. 나는 이제 슬슬 이 PD님들이 무슨 생각인지 내 궁금하네.
0: 근데 이거는 그래도 잘 어울리는 게 주일이잖아요.
2: 주일.
0: 아~ 네,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2: 지금 주일 하나 오후 예배가 이제 한창일 때.
1: 맞네 맞네.
0: 아, 그래요? 네, 지금 이제 한창 할 때인가요? 제가 시간을
2: 예배,
0: 몰라서.
2: 오후 예배 할 때.
1: 그리고 보통 이제 3시 예배도 있고.
0: 아, 다 교회 다니죠?
1: 안 다녀요.
2: 네. 저도 안 다녀요.
1: 네, 예, 저희 친구가 목사라서.
2: 아침 네. 목친이야 목친.
1: 네, 목친이랑
0: 밥 시간이랑 예배 시간 알려주는 거죠.
1: 아, 얘 때문에 일요일에 여행 가기가 불편해요.
0: 아. 같이 가기가
1: 저번에는 혹시 3시 제가 실수로 말실수로 3시 공연을 좀 땡길 순 없나 이런 거예요 예배를
0: 3시 공연을
1: 아야 예배 아야 3시 예배를 좀 땡길 그게 안 돼
2: 일종의 공연이죠
1: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친놈이라고
0: 땡길 순 없다
1: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다
2: 아니 친구가 목사인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0: 친구
2: 처음,
0: 목사
2: 처음이네
0: 아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 이력이 다 화려해요 사실 넉살 씨는 친구 목사가 있고 그리고 이선민 씨 같은 경우는
2: 불필이 협회장
0: 지인이고

0: 불필이 네. 협회장 지인.
1: 네. 이런 이력이 하나 정도씩 있어요. 네.
2: 가깝게. 네.
0: 자, 그러면 요쯤에서 사연 들어가기 전에 2023년 한국 대중음악상 우와. 최우수 랩 힙합 음반상 수상작 바로 넉살 까데호가 함께 만든 작품이죠. 당신께. 야, 요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어이 까대호 좋네요.
1: 야, 당신께 for you.
2: 맞습니다.
0: 이게 언제 만든 음악이에요?
2: 요게 아, 횟수로 이제 4년 됐고 발매한 지는 4년 됐으니까 한 그 전에 5년 전에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0: 보통 이게 그 좋은 작품은 언제 이렇게 확 나와요? 아니 막 계속 생각해서 만듭니까? 아니면 확 나옵니까?
2: 근데 요거는 제가 작업 방식이 제 옛날 앨범들은 막 되게 고민하고 막 한 곡에다 막 며칠씩 막 한 달씩 막 이렇게 쓰는 곡들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까데오랑 밴드랑 같이 했는데 요 밴드 팀의 특징이 이제 재밍 밴드예요. 아~ 즉흥 연주가 전문이 밴드라 아~ 오히려 지금 와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 와서 그냥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작업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즐겁게
0: 재밌게 됐네요.
2: 예,
0: 아주
2: 저도
0: 자유스럽게
2: 너무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1: 가사만 써가서 거기다 붙인 거예요.
2: 그래서 합주를 같이 해요 일단. 네. 그럼 제가 뭐
0: 비트를 일단 깔고
2: 예, 그래서 형들이 연주를 하죠. 이제 밴드 팀원들이 그럼 까데오가 연주를 하면은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신나는 걸 해줘, 뭐 비틀즈 같은 걸 해줘, 뭐 비오는 느낌 해줘, 이런 바로 연주가 돼요.
1: 진짜.
2: 네. 또 한국의 내노라는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럼 제가 그거를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가져가요. 그럼 제가 다음 날 뭐 하루 정도 가사를 써서 다음 만날 때 그걸 또 연주하고 고치고
1: 거기에 붙이고.
0: 네. 그런 식으로 재밌게 작업을 하는 곡이구나.
2: 네. 그래서 녹음도 다 같이 하고 굉장히 뭐랄까 되게 편하게 쉽게 했던 앨범.

0: 그것도 잘 전달이 됐나 봐요.
1: 그러니까 네, 상을 받지.
2: 예, 네, 진짜 재밌게 되게 즐겁게 오랜만에 했던 앨범이었죠.
1: 그럼 계속 네. 까데오랑 또 하면 되잖아요.
2: 까데오랑 작업하던 게 있어요. 지금 몇 곡이 있는데.
1: 아, 아직 발표를 안 한 거야?
2: 예, 네, 그래서 까데오는 야, 그러니까 여기 형들은 거의 그 제가 나 할 말이 없어 이런 같은 말을 반복해 그럼 막 이런 뭐 이 정도예요. 할 말이 없으면 나 진짜 뭐 그 후렴만이라도 써 뭐 그냥 취임새라도 탬버린이라도 쳐 막 이런단 말이죠. 제가 가면은. 근데 지금 제가 앨범 작업하고 있는 게 그 까데오 다음 앨범 또 조금 만들고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이제 조금 젊은 영한 프로듀서들이랑 같이 하는 게 또 있어서 그거 먼저 작업을 조금 하고 있어요.
1: 아, 하고 있네. 고로쇠를 그냥 짜내고 있네.
2: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는 은퇴설이 돌았다가 번복했다 뭐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2: 근데 번복할 것도 딱히 예. 없어서 제가.
1: 넉살. 아, 이거 오랜만에 공백 기간을 깨고 새로운 음원을 가지고 곧 돌아온다.
2: 아, 곧을 고시지는데 모르겠네. 아, 이게 어려운데.
0: 또 고시 아니에요.
2: 아, 모르겠어요.
0: 곤로쇠물이 아니에요.
2: 곤로쇠물 아니고. 아. 근데 최대한 해봐야죠. 저희 매니저가 이제 항상 저를 뒤쫓고 쫓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짜기 때문에 맨날 네.
0: 해야 돼. 네.
1: 그래.
2: 뭐 낼 수 있는 게 있으면.
1: 아티스트로 컬투쇼의 생방 중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2: 아, 너무 좋죠. 예전에도 진짜 예전에 2집 나왔을 때인가 그때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그거는 벌써
1: 꽤 오래됐지.
2: 진짜 오래전인가 7년 8년 전이거든요.
0: 2020년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2: 2020년?
0: 네.
2: 어, 그러면 6년 전? 지금 26년이니까.
1: 오래됐어.
2: 6, 7년 전 됐을 거예요. 네.
1: 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앨범을 뭐 까데오랑 하든 누구랑 하셔서 잘 만들어갖고 피처링을 한번 임영웅 씨를 쓰는 건 어때요?
2: 이야. 그리고 저의 목적은 영웅 씨랑 목적. 같이
1: 출연. 같이 출연.
2: 저는 PD님이 진짜 열받는 게 제스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검지 두 개를 피고 같이 와라. 땅으로 이렇게 검지 두 개를 땅으로 이렇게 내려치면서
0: 그 전 제스처는 못 왔죠. 너 혼자는 못 온다. 같이 와라라고.
2: 아니 엄지손가락으로 제 목도 한번 긋던데요?
1: 금세 알아.
2: 너 혼자면 안 돼.
0: 너 혼자는 안 돼. 꼭 둘이 와라.
1: 야, 너 손버릇 조심하라 그랬잖아.
2: 제가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알 것만 같은.
0: 갱스터 출신인가 봐요.
2: 너 혼자는 안 돼. 둘이 와라.
1: 예. 자, 우리 이제 사연을 한번 해야 될 텐데.
2: 예.
0: 맛보기 할래요?
2: 제가 한번 갈까요? 네.
1: 자, 이제 문자랑은 달라요, 또 느낌이. 네. 예, 이거 되게 다른 거예요.
0: 당황하면 안 돼요.
2: 영어 좀 길잖아요. 네. 네. 아, 나 이게 이것 때문에 미쳤다니까.
0: 아니, 당황하면 안 돼. 읽으면서 본인의 네. 재미를 막 뭐 찾으려고 안 해도 돼.
2: 오케이. 그냥
0: 그냥 쭉 읽어나가면 돼.
1: 잠깐 그 호흡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이 사연을 읽는 게 맞나?
0: 이거 제대로 보낸 게 맞나?
2: 내가 본 게 이건.
1: 그래서 읽다가 길을 잃을 경우가 있어요.
2: 네.
1: 그러면 정신 차려야 돼. 바짝 차리고.
2: 잠깐만 이거
1: 그냥 한번 뽑은 된건 끝이에요.
0: 근데 이게 들어가면 돼요.
2: 좀 두껍냐? 할 얘기가 많은가 봐.
0: 성경이에요.
2: 성경 두 장?
0: 두 장이지. 집중해야 돼요.
2: 갈게요.
0: 집중력 흐트러지면 듣는 분들 다 이탈합니다.
2: 점인 듯 점 아닌 점 같은 점.
0: 랩 같아. 랩 같아. 랩 같아.
1: 점인 듯 점 같은 너.
2: 익명이고요. 윤성창 씨의 이야기인데요.
0: 익명이라고 하고 이름을
1: 읽어버리면 어떡해요. 익명인데.
0: 호가 아니잖아요 그게.
2: 아, 윤성창 씨가 익명인 게 아니라 닉네임이 윤성창 씨인 거 아닐까요?
1: 호가 익명인가 보다. 익명 윤성창 씨.
0: 익명 윤성창
2: 씨. 윤성창 씨가 본명이고 익명으로 해달라.
0: 네네네.
2: 아니 윤성창 씨 자체가 가짜 이름인 줄 알았어요.
0: 익명 익명웅 씨죠.
2: 죄송합니다. 그 삐처리 좀 부탁드려요.
1: 윤성찬 씨죠.
0: 네네.
1: 윤성찬 씨. 근데 사연 읽지 말고 여기까지가 재밌다.
2: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익명인데 이름을 왜 써놓은 거죠?
0: 여기가 이렇게. 지금 웃음 고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한번. 네.
2: 저는 목 뒤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작 저는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 놀러가 수박을 먹고 있으면 야는 수박을 뒤통수로 쳐먹나?
1: 길을 길을 잃었어요.
0: 전혀 계속 가야 전혀. 돼. 쭉쭉 가줘야
2: 하시며
0: 돼.
2: 제 목 뒤에부터 수박 씨를 때려 하셨습니다만 당연하게도 실패하셨습니다. 점이니까요. 아버지도 한 번씩 파리가 왜 여기 앉아 있노? 하시며 채싹 파리를 잡으십니다만 당연하게도 매번 실패하십니다. 점이니까요. 수박 씨도 파리도 여러 번 겪다 보니 이제는 누군가가 때려 하든 때리려 하든 아무렇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3살 조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날이 더워 수박을 잘라 같이 먹고 있었는데 조카가 수박을 먹다 말고 제 뒤에서 한참을 서성이더군요. 아, 또 시작이구나. 보나마나 엄마 수박 씨 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코딱지 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코딱지라니. 순간 기분이 썩 좋지 않아 처음으로 정색하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코딱지가 아니고 수박씨야 다 먹

0: 먹고 이따가 뗄 거야.
1: 고마워요. 방금 웃으신 분. 조카는 제 말에 수긍대했는지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수박을 마저 먹었습니다. 수박씨도 되고 파리도 되고 코딱지도 되는 점이지만 저는 이 친구와 평생 함께 살아가려 합니다. 소중한 저희 점이니까요.
2: 굉장히 감동 사연이었네요.
3: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무슨 동화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1: 근데 이게 이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을 전공하신 분인지도 몰라요. 시처럼 이게 맞아, 행과 연을 행을 떼놨어요.
2: 시라고 느꼈어요.
1: 여기서 그리고 항상 매번 실패하십니다. 점이니까요. 당연히 실패하십니다. 점이니까요.
3: 약간 점인 동화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
1: 네, 약간 네, 성인의 점인가요? 어떤 뭐랄까 수필시 같기도 하고 산문시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느낌이 되게 애매하다 진짜.
2: 약간 이게 네. 점을 약간 소설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나에게 뭐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는 부분을 난 인정하고 살아간다.
1: 형은 이렇게 받는 거야 이 사연은?
2: 처음이야 이렇게 받는 거.
3: 아, 제가 지금 사연 하나 지금 폈는데 이 개털이 왔을 때 요거를 만약에 잘 소화한다. 그러면
1: 오늘 피처 형님 광고
3: 아, 시간이 안 돼. 수박 씨 다음 주에 하자. 다음
1: 주. 벌써 일주가 끝났다고?
2: 사연 끝났어, 하나에도 끝났어.
1: 수박 씨로 마무리를?
2: 네네. 점이니까요.
1: 코딱지로?
2: 점이니까요.
3: 점이니까요.
2: 끝 점이니까요.
3: 여기가 딱 광고를 들은 시 점이니까요. 광고요. Here we go.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8: 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1: 맞다.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어, 게시발트 오로라의 넉살 씨를 처음 모셔놓고 이제 벌써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좀 미안하죠?
5: 예, 저도 저 하나만 더 읽을 게 잘할 수 있어요.
6: 아니에요.
5: 하나만 더 해볼게.
4: 가세요. 다음 주로 가세요. 다음 주까지는 하시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만나요.
6: 일단 가세요.
5: 감사합니다.
4: 박범 잘 가요.
6: 네.
4: 예, 저는 3, 4부로 넘어갑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있는 수삼.
1: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0: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1: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0: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3: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2: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8: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9: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1: Best sleep.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2: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1: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2: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3: 중부대학교.
1: 중부대학교와 함께
2: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4: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2시 탈출 카트쇼 상품 안내입니다.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자연체화를 지키는 닥터 미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야기띠, 세탁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눈건조 눈건강에는 에듀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기능식품, 디자인을 담은 바람 1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칫솔,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뇨용 프로다크 초콜릿,

0: 아들을 털어라 이름하여 핫털. 아, 박수를 칠라면 치고 말라면 마세요.
1: 박수를 다시 한번 쳐주세요.
0: 예. 자, 오늘 3, 4부 함께 할 반 스페셜 DJ는요. 아, 일명 반스디죠. 반스디, 반스디, 반스디, 반스. 아, 우리 화요일 날 요즘에 고정으로 만나고 있는 청록담 이장.
1: 반갑습니다. 이것이 화요일에도 뵙고 일요일에도 오게 된 청록담 이장입니다.
0: 자, 이 코너는 컬투쇼의 21년을 향해가는 방대한 양의 하드 속에서 네. 레전드급의 사연들을 다시 들어보는 곧단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찾아 듣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몇 개를 뽑아서 편집해서 싹싹 엮어서 들려드리는 거죠. 아주 소중한 코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재방송입니다.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1: 아, 우리 시스터와 브라더 백 봉석 씨.
0: 아, 그리고 전영아 씨가 보내셨던 지하철 아저씨.
1: 박병만 씨의 딸 티아.
0: 익명의 할머니의 리즈 시절. 아, 너무 재밌겠는데.
1: 제목 좋은데요. 이외에도 많은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려니까요.
0: 너 왜 그래 요새?
1: 뭐 다 아무거나 해보는
0: 이주희 선생님 생각하시나요? 이거?
1: 네, 맞아요.
0: 한번 들어보시려니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핫털! 백봉석 씨. 백봉석. 시스터와 브라더라는 제목입니다. 친구 얘기입니다. 애가 10살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가 의무라 영어 수업이 있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루는 딸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2: 엄마, 내 동생은 여자라 우리는 시스터인데 윤선이는 남자 동생하고 있으니까 남매를 뭐라고 불러?
0: 묻는데 잘 몰라서 대답을 못 해주고 있었대요. 그때 옆에서 아빠가 한심하다는 듯이 아유, 그것도 몰라? 여자는 시스터고 남자는 브라더냐? 그럼 당연히 누나가 위니까 뭐겠어? 시브라더잖아. 따라해봐 시브라더.
2: 시브라더.
0: 다음날 학교에서 아이가 아빠가 알려준 영어를 했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3: 전영아 씨에서
4: 애들 안 듣고 있겠지.
3: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타서는 큰 소리로 얘기하더군요. 전 MP3 볼륨을 높였어요. 술주정이 듣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볼륨을 최대로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얼마나 컸으면 우리 형이 누군 줄 알아? 어?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쌍칼이야?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아? 김두환이야, 김두환.
0: 아, 가족이에요, 쌍칼하고?
3: 그럼 내 동생이 누군지 아냐? 신하순이. 신하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저씨만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계속 사돈의 팔촌까지 들먹이면서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냐고?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그럼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데 전 속으로 뭐 구마적쯤 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4: 되게 겸손하시다.
3: 왠지 불쌍했어요.
0: 아까 평범하신 분이에요.
3: 아까 시끄럽게 떠드는 게 짜증났는데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목소리만 듣다가 고개를 들어 아저씨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티셔츠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내가 왕. 아주 크게 앞뒤로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어요. 내가 왕. 아저씨는 다음 칸으로 가더니 내가 왕이다! 를 수십 번 외치며 사라졌어요.
4: 이야, 특이하신 분이다.
3: 술이 취하신 거죠.

0: 박병만 씨입니다. 박병만 씨. 24개월 된 딸 지윤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39 주부입니다. 8년 만에 고생해서 얻은 귀한 아이라 신랑과 저는 올인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딸에는 제법 말이 늘었고 간단한 심부름이며 장난감 정리는 혼자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누굴 닮았는지 애가 굉장히 시크해요. 어제는 밥을 먹는데 평소보다 아이가 밥을 많이 잘 먹는 거예요. 먹는 것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해서 제 감정에 취해서 말했어요. 엄마는 우리 지은이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그러자 지윤이가 엄마는 물끄러미 쳐다보며 하는 말. 몰랐어요.
1: 몰랐어요.
0: 엄마는 우리 지윤이를 많이 사랑한단다. 몰랐어요.
1: 그럼 엄마와 딸을 왜 몰래 사랑했을까요?
0: 그렇죠.
1: 딸을 딱 사랑하는
0: 안타까운 일.
2: 익명입니다.
3: 저는 개인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통하고 귀여우신 할머니 환자분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조금 야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했더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큰 소리로 내가 젊었을 적엔 진짜 날씬했어. 월매나 날씬했냐면은 자고 일어나면 브라자가 목까지 올라와 있었어.
2: 무슨 뜻이지?
3: 내가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브라자가 목까지 올라와 있었어. 여기에 브라자가 있었어.
4: 얼마나 마르셨으면 크크크 표현법이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어르신 지금도 귀엽고 예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네.
5: 추가 설명이 조금은 있어야 될 거.
2: 저는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1: 저는 같은 남자로서 뭐 저희가 브라자를 차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2: 이게 마른 거하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
1: 말라서 헐렁헐렁하니까 남아서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죠? 예, 예.
2: 아, 너무 헐렁해서
5: 너무 왜소하시니까
1: 만약에 서서 자면 내려갔겠죠.
5: 아니죠, 어깨에 걸잖아요.
1: 아까 거나. 네. 예. 아, 그래.
6: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제목은 성장 과정. 아, 이거 여자분이 보내주셨어요.
7: 제가 일하는 곳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분들을 교육도 하고 실버 취업도 상담해드리고 대충 뭐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그분들의 이력서를 보다 보면 재미난 게 많습니다. 요즘 이력서에는 성장 과정을 쓰는 칸이 있는데요. 보통 일이나 업무에 대한 성장 내용을 써야 하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쓰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8: 미량에서 눈구멍이 찢어지도록 엄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공부하는 담을 쌓고 중국집 주방에서 일을 배워가 주방장이 되었다. 친구 소개로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애놈의 술이 웬 수제.
1: 이력서에 이렇게 쓰는 거야.
2: 술이 웬 수야.
6: 지금 들으시는 내용은 성장 내용입니다.
1: 성장 과정.
6: 과정.
8: 이놈의 술이 웬 수제. 혼자 잤는데 둘이 일어났다.
9: 분명히 혼자 잤는데.
8: 난 분명히 혼자 잤는데 둘이 일어났다. 같이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인생이 꼬였나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딸이 태어났다. 엄마 지 엄마와 붕어빵이었다.

0: 했다.
1: 이게 끝이야 이력서에.
2: 성장 내용이 과정이 이렇게
0: 정말 몇몇만 빼놓고 모두가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마치 모여서 합숙이라도 한 듯이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웃겼던 건 이런 성장 과정을 그림으로 그리신 거였습니다.
3: 그림으로 그래요?
0: 야. 그 그림의 시작은 커다란 원 안에 콩나물 하나 그리고 친절한 설명. 그것과 그것의 첫 만남. 이렇게 그림은 천천히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죠. 무슨 과학 시간도 아니고 모두 불러서 다시 써야 했어요. 아,
2: 성장 과정.
4: 맞네요, 성장 과정이니까.
1: 진정한 성장 과정.
5: 임국진 씨입니다. 저희 학교 국어 선생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에서 퍼왔습니다. 이런 거 너무.
1: 그럼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 주는 게. 예.
5: 선생님의 할아버지,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1: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5: 우와. 우와. 103세.
1: 장수하셨네.
5: 정말 1세기를 더 사셨네요. 오, 그러니까. 그리고 입버릇처럼
6: 얼른 죽고 싶다.
1: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정.
5: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6: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면 어떡하냐. 아.
5: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6: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렁 죽고 싶다.
5: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져 누우셨어요. 연수제도 있으셨고 상태가 위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 마디,
6: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1: 엽기 형제들이란 제목으로 보내주세요.
7: 제가 일하는 박물관에서는 주말이면 도자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초벌구이된 도자기에 그림이나 글씨를 쓰면 저희가 구워서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리는 그딴 방식이죠. 그저 주말엔 한 아주머니께서 아들 두 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이들에게 설명했죠. 여기 초벌구이된 접시에다가 좋아하는 글귀나 그림을 그려놓으면 돼요. 열심히 해보세요. 보통 그 또래 아이들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장난감 그림을 많이 그리죠. 그런데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다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접시에 뭘 그렸나 봤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 작은 아이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포기하면 편하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접시에 포기하면 편하다. 아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소리쳤어요.
5: 정확한 말이네요.
8: 어머나 얘가 또 이러고 있네. 너 어릴 때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7: 보아하니 그 아이의 좌우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4학년이라고 한 큰아이 아들이 접시에 써놓은 글귀를 본 저는 뒤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접시에 뭐라고 써놓았냐면요. 로또 외엔 답이 없다.
5: 몇 학년이야?
1: 4학년이요.
3: 초등학교 4학년.
1: 2학년 포기하면 편하다. 4학년은 로또 외엔 답이 없다. 우와, 야 이게 뭔가요?
5: 6학년이 되면 뭐라고 없을까 애들이요?
1: 애들이 벌써 세상을 알더라고요. 로또 외엔 답이 없다.
2: 6학년 되면 뭐라고 없을까?
4: 네 번의 폭경 수술. 권민준 씨의 사연.
1: 네 번은 한 번도 힘든데.
4: 그렇죠. 때는 2003년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갈 당시 빗길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습니다.

0: 누가 중요한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1: 무릎을 다친 거에서 지금 굉장히 놀랬군요. 네.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심각하진 않지만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빼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수술 당일이 되었고 인생 처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 받고 나왔는데 마취해서 깼더니 신기하게도 무릎이 아니라 소중이가 너무 아팠어요. 이게 뭐야 이게. 네. 어차피 전신 마취해서 무릎 수술할 거 그참에 포경 수술도 같이 해달라고 부모님이 요청을 하신 거죠.
2: 아, 예. 그냥 저 같이 해줘요. 이건 서비스. 서비스로 좀 해줘요.
1: 이렇게 제 인생의 첫 번째 포경 수술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포경 수술? 어감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전 포경 수술을 앞으로 세 번을 더 하게 됩니다.
0: 뭔 얘기야 이게.
1: 무슨 말인지. 수술 후 이틀째 막내 이모와 사촌 동생이 병문안을 왔어요. 당시 세 살이었던 사촌 동생은 저를 보자마자 반가웠는지 제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가운데 그치 뭐고 못 있죠. 수술 막 뭐 이틀인가 뭐 이틀째라 그랬으니까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가운데 철퍼덕 앉으면서 저에게 안겼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3: 터졌네.
1: 아, 이 표현이 이게 표현이 진짜 알싸하다. 소중이의 불닭볶음면 소스를 범벅한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밀려왔어요.
0: 터져 실밥 터졌어.
1: 아직 가랑이 핏빛으로 물들었고요. 아우.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하.
0: 뭔가 좀 더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야 이거 긴급으로요. 이제 긴급이지. 이거 터졌으니까 외상이 있으니까.
0: 그렇지.
1: 전신 마취를 했던 첫 번째와는 다르게 부분 마취였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욱 심했습니다. 수술 후 3일 차가 되었습니다.
3: 누가 오나?
1: 오늘은 초등학교 친구들이 피자를 사가지고 병문안을 왔어요. 수술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많이 만나지?
0: 수술하는데 지금 병문안.
3: 병문안까지.
1: 아니 아니 무릎 수술이 했지.
0: 다들.
1: 아니 잠깐 잠깐. 무릎 그랬지. 수술을 했어요.
0: 친구들은 복용수술하지 네. 모르는
3: 친구들. 아
1: 친구들. 무릎 수술한 거죠.
3: 무릎인 네. 거야.
1: 피자를 먹던 중 친구 하나가 콜라캔을 돌렸습니다. 뭐 이렇게 돌렸겠죠. 이렇게 이렇게 돌렸어요.
2: 야 괜찮냐?
4: 예.
2: 야 괜찮냐?
0: 이렇게 된 거죠.
4: 예 콜라 받아라. 예.
1: 이렇게 한 명씩 던져줬고. 화면 던져줬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아프사 콜라캔 표면의 결로 현상으로 인해 손에서 미끄러지면서 그 콜라캔이 툭 하고 소중히 떨어졌습니다.
0: 툭
1: 고통과 함께 밀려드는 생각 설마 또 에이 설마 하지만 친구 하나가 다급하게 외치더군요. 야 너 바지에 피나. 그렇게 저는 3차 수술을 받게 됩니다.
0: 안돼
1: 수술 후 이틀째 재수술했잖아요.
0: 3일째
1: 지금 3차를 받은 거예요. 수술 후 4일차가 되었습니다.
0: 뭔 일이 생기는 거야.
1: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지. 누가 찾아오더라도 난 없다고 그렇게 전달해달라고 엄마께 엉엉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무도 없다고
0: 해줘.
1: 없다 그래. 하지만 진짜로 아무도 안 오니까 심심하더라고요. 때마침 병원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촌 형이 저녁 때 잠깐 얼굴 보러 온다고 들렀습니다. 사촌 형이 전 너무 반가웠어요. 형은 병실에만 있으면 답답할 테니까 야 답답할 테니까 나가자. 밖에 나가자면서 휠체어에 저를 태우고 밀어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미쳤네. 불안하다.
4: 형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형 좀 더 세게 밀어줘. 너무 재밌어.
1: 점점 속도는 빨라졌고 점점 주체하지 못할 정도가 됐고 결국 휠체어는 앞으로 전복하게 됩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요. 그리고 또 바닥엔 붉은 피가. 그렇게 저는 이 병원 병동에서 네 번의 포경 수술을 받은 학생으로 유명해졌고 의사의 매우 강하고 심한 보호 및 상태 확인 요청으로 인해

0: 심하게 보호하랬대.
1: 명동에 병동에 근무하는 3교대 모든 간호사가 퇴원하는 그날까지 재소중이를 아침 저녁 점심 다 보러 왔었답니다.
2: 아 진짜 이거는 야 이런 경험을 하긴 진짜 쉽지 않은데 아 고생했네 진짜 소중이가요.
1: 아 이거 너무 아팠겠는데.

0: 아우 갓.
1: 야, 야 미쳐.
0: 아, 네, 야, 진짜.
1: 이번 주 진짜.
0: 아, 할머니 리지 씨야 그거 뭐야?
1: 아유, 진짜. 진짜 티인가 보다, 티. 아.
2: 자, 다음 주에도 꼭 이 시간에 우리 방송 놈들이 회의를 통해서 재미난 아. 사연을 골라갖고 또 이렇게 굴벽듯이 엮어서 들려드릴 겁니다. 아유. 그냥 알아서 듣기만 하실게요.
1: 아유, 뭐가 부다.
2: 우리 4부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4부는 고막을 토론하러 함께합니다. 어떤 분들이 나오나요?
1: 자, 오늘 고토론님은 저의 전공 분야입니다. 바로 명품 보컬리스트, 플레이리스트에 뿌리 깊게 박힌 나무 같은 존재들이죠. 가수 임정희, 김보경 씨.
0: 요호!
1: 두 분의 라이브도 있으니까 귀 호강할 준비들 단단히 하세요.
2: 자, 노래 하나 들어버리면서 4부에 가서 두 분을 만납니다. 어떤 노래 들어버릴까요?
1: 김태우입니다. 하이하이.
2: 하이하이. 예키도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매년 9월 첫째 주 일요일이면 네덜란드 준데르트 마을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꽃 퍼레이드 블루멘코르소가 열립니다.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봄꽃 축제와 달리 오직 가을꽃 달리아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축제에 사용되는 달리아 꽃은 무려 800만 송이로 이 중 600만 송이는 준데르트 지역에서 직접 재배합니다. 축제 하이라이트는 꽃술의 퍼레이드로 술의 하나당 높이 최대 9m, 길이는 19m에 달하는 건물만한 크기를 자랑하죠. 마을 주민들이 팀을 이뤄서 외부 인력 없이 몇 달 동안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준데르트는 화가 빈센트 판 고흐의 고향으로도 유명한데요.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7: Into the disco scene.
8: 고향을 타러라, Let's go time.
9: 소리 질러.
8: 우리 컬투쇼 쇼단원들, 청취자들의 애칭이 쇼단원이죠. 이분들 듣고 계신 분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서 행복하게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이나 나오셨는데 소개해줘버려.
9: 네, 오늘 고막을 털어라 두 분이 나오셨는데 친해지고 싶은 언니 누나 같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이분 노래를 목 놓아 부르다가 진짜 목이 나가버린 분들, 이분 노래를 심취해 듣다가 진짜로 취해버린 분들 무진장 많았습니다. 거리의 디바, R&B의 여제, 본투비 명품 보컬리스트 가수 임정희.
10: 반갑습니다. 임정희입니다.
9: 임정희. 자, 이어지는 공부하기 싫어서 책상에 엎어져 있을 때, 회사에서 까이고 씩씩거리면서 퇴근할 때, 연인에게 차이고 눈물 콧물로 세수하면서 울 때, 혼자라고 생각 말기 약속해준 영혼의 단짝 같은 목소리 가수 김보경.
8: 아, 자, 임정희 씨는 뭐 5월 달에 뵙고 지금 또 석 달 만에 거의 다시 찾아뵙습니다. 네. 자주 보니까 좋네요.
10: 아, 이 정도면 컬투쇼 패밀리죠?
8: 그러면 패밀리죠. 패밀리. 그것도 우리 정희 또 친구잖아요.
9: 네, 친구예요.
10: 동갑 친구고 이름이 같아요.
8: 그래, 정희.
10: 정희, 이정희, 임정희.
9: 저는 이정희, 임정희.
8: 그러니까 네. 미음 하나가 많은 거야.
9: 그렇지. 아, 미음이 하나에 더 있구나.
10: 맞아요.
9: 아이미 엄마죠.
8: 그때 이제 육아 애기 엄마가 돼서 육아 얘기도 많이 해주고 갔는데 곧 돌이라고요 아이가?
10: 네.
9: 어머나.
10: 벌써 그렇게 1년이 돼가지고.
9: 어머나 어머나. 네,
8: 곧 하이미.
10: 네, 하이미. 네.
8: 5월 9일이래요.
9: 5월 9일. 네. 와.
10: 하이마 사랑해.
8: 그렇지만 이렇게 일하러 나올 때가 제일 좋다 하는 얘기가 있어.
10: 네, 너무 한 분의 한 분의 요즘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고 박수 받을 때마다 너무 그렇지. 행복하고 기쁘고.
8: 하이미는 너무 예쁜데.

0: 해미가 떨어뜨려 놓고 일어나오는 게 그렇게 좋아.
1: 이게 뭔가 더 휴가 나오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0: 보상받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죠?
2: 맞아.
0: 예.
2: 아이고.
0: 동갑내기 친구들 원래 진짜 친했어요? 아니면 그냥 나이만 동갑인 거예요?
2: 친했죠. 어? 네. 네. 우리 81년생 가수들은 지금까지도 서로 연락하고 우리 단톡방도 있습니다.
0: 81년생들이 네. 노래 잘하는 가수 다 있어. 뭐 여기 두 분하고 네. 거미 그리고 김태우 아까 예. 신지 네. 윤미래 린 이영현 박효신 막
2: KCM
0: K-Will
2: 케이윌
1: 예 대박
0: 와
2: 81...
0: 환희는 아니야 환희?
2: 환희도
1: 네. 우와 네. 노을 균성이랑 성수
0: 와 대박이다
2: 너무 많아
0: 8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 예
0: 아니 그때 공연도 같이 했었네 임재훈 씨랑
2: 오래된
0: 네.
2: 얘기다
0: 12년 얘기네요
2: 와
0: 잠실 네, 실내 체육관에서
2: 4년 전이네
1: 근데 저희가 활동 시기도 비슷하고 맞아. 또 나이도 같다 보니까 네.
2: 야 이때가 뭐 그때 불후의 명곡 우승자 아, 4명이 모여서 공연을 했던 거예요
0: 아 에일리 신용재 와 라인업이 장난 아니었네
1: 네. 네.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되게 큰 데서 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잠실 실내 체육관
2: 네. 네. 큰 데서 했어 네.
1: 와, 너무 좋습니다. 재밌었어요 기억이
0: 임정희 씨가 나오셨고요 다 이제 복영 씨가 오랜만에 2019년에 나오고
2: 얼마 만에 온 거야?
0: 7년 만에.
2: 7년 만에.
1: 네, 와, 7년 만에.
0: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요새 복영 씨?
3: 저는 그동안 골 때리는 그녀들.
0: 그러니까 거기서 활약하시는 거 봤어요.
3: 네, 축구 네, 열심히 그러니까. 하고.
0: 잘하더라.
3: 네. 아니 얼마 전에 우승을 했어요.
0: 그러니까.
3: 네. 아 보셨어요?
2: 이 정도면 지금 거의 본업이 축구선수 느낌이에요
0: 맞아
3: 네. 네.
0: 그거 하는 분들은 그냥 진짜 축구선수야
3: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본업을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컬투쇼에 다시 오게 됐어요
0: 아~
3: 네.
0: 아~ 공격 포지션이었나요?
3: 원래 공격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조금 잘해서 수비로 내려갔습니다
0: 아~ 네. 잘하는 사람이 수비로 해야 돼
1: 맞아요, 맞아요.
2: 네.
1: 반대로 알고 있었어요
0: 어?
1: 잘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건 줄 알았어요
0: 그것도 맞아요
3: 맞아요
1: 다른 소리. 다른 소리를.
2: 잘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1: 아, 네. 아 역시. 네. 맞아.
0: 자, 그럼 고막을 털어라 한번 이제 털어볼 텐데. 두 분을 같이 모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2: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성 급소를 실게 때려 눈물을 쏟게 한 우리 가수 임정희 김복영 씨가 두 분이서 합동 콘서트를 어허! 열게 됐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야.
0: 우리의 BGM이네.
1: 네.
0: 콘서트
1: 네.
0: 제목이.
1: 네, 이게 9월인데 사실 오늘 또 많이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홍보가 조금 안 돼가지고 부랴부랴 우리 컬투쇼 이 자리에
0: 예. 중요하죠, 중요하죠.
1: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왔는데
0: 언제 네. 하십니까?
1: 9월 12일 토요일이고. 네. 딱 하루만.
0: 하임이 돌잔치 하고 나서.
1: 네. 바로 직후라 좀 부담이 되긴 해요. 큰 이벤트가 한꺼번에 있어서.
2: 그러네. 며칠 네. 차이 없네요.
1: 네.
2: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이죠.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딱 두 분께 조단원 두 분께 콘서트 티켓을 1인 2매씩 드린다고 합니다.
1: 와~
2: 여러분
0: 자, 두 분이 한 분씩 뽑아주신대요. 여기서 반응을 열심히 하시는 분.
2: 그렇죠. 이쪽에서 한 분, 이쪽에서 한 분.
0: 복영 씨가 저쪽에서 한 분.
1: 아, 제가
0: 정희 씨가 이쪽에서 한 분.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3: 아니 어떻게 뽑아야 돼요?
0: 그거 알아서 하시죠.
2: 예, 예. 알아서 뽑아야 돼요.
0: 예. 어떻게 다 두 분이 같이 공연을 하게 되신 거예요?
1: 저희가 계기가 엄청 특별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에 복영 씨가 얼마 전에 합류를 하게 됐어요.
0: 아 회사, 아,
1: 네.
0: 같은 소속사.
1: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으쌰으쌰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좀 더 알려야 된다 콘서트를 통해서.
0: 그렇죠.
1: 그래서 좀 의기투합해서 하게 됐어요.
0: 그러면 두 분이 조인으로 하는 무대도 있겠네요.
1: 당연히 네. 있죠. 스포는 많이 할 수 없지만
3: 네.
1: 어마어마한 무대가
0: 어마어마하다니
1: 근데 비밀인데
2: 궁금한데요. 공연 타이틀이 우리의 BGM이에요. 어떤 공연이 될까요, 과연?
3: 그 예전에 싸이월드 하셨었나요? 네,
2: 그럼요.
3: 그때 이제 싸이월드 때 네. 도토리로 음악을 사서 BGM을 깔았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네, 그런 추억의 노래들 들으실 수 있고, 네, 좀 다채롭게 준비할 것 같아요.
0: 본인 노래들이 아닌 곡들도.
3: 네.
1: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데?
3: 네, 그럴게요.
0: 콘서트 중간에 신청곡도 받아요?
3: 신청곡을 미리 조금. 추억의 노래를 미리 좀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또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1: 근데 콜투쇼 이 여기서 좀 받아볼까요 그럼?
3: 네, 좋아요.
0: 그럼 그게 샌리에 올라간다고?
2: 여러분들 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러면 그걸로 그 티켓을 결정하면 되겠다.
3: 좋아요.
0: 여러분 문자 보내시고.

0: 좋다 좋다.
1: 그러면 먼저 콘서트에 가면 들을 수 있는 노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첫 곡 라이브를 해주실 텐데 예 바로 눈물이 안 났어. 이 노래 라이브 눈물이 안 났어.
0: 야, 이 노래를 또 듣는군요.
1: 예.
0: 그 감성으로 한번 빠져 보겠습니다.
1: 자, 임정희 씨의 노래 눈물이 안 나서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0: 음악의 매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음악을 탁 들으면 그때 추억으로 싹 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가요. 예?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상황도 생각나고 너무 좋다.
1: 여러분 라이브였습니다. 예. 이거 음원 튼 줄 아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2: 진짜 음원 같아요. 예. 와. 근데 컬투쇼 그 라이브 클립이 진짜 쌩으로 나가잖아요.
0: 예.
2: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음정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엄청 집중해서 했어요. 어,
1: 진짜 쌩짜로 나가요. 예.
0: 진짜. 예. 와 2674님. 저에겐 유치원 시절에 발매된 음악인데 이 노래 왜 이렇게 생생해요? 유치원 시절이 생각나나 봐.
2: 기억이 나요.
1: 기억이 나요?
0: 명곡이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정희언니 성대 절대 지켜.
1: 이야 와. 유치원 시절이 생각나나 보다.
0: 문자 하나 읽어주실래 정희씨가?
1: 네 여기.
2: 78

0: 8884 저도 싸이월드 세대입니다. 도토리 많이 썼었죠. 제 BGM은 임정희 언니의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였습니다. 아, 정희 언니 목소리 들으니 추억 돋네요. 콘서트에서도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네.
1: 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는 무조건 들어가겠죠.
2: 예. 아, 무조건 해야죠.
3: 네, 빠질
0: 무조건이죠.
2: 빠질 수 없죠.
1: 그렇지 그렇지.
2: 네. 아, 미니홈피 전성시대가 한 2010년 초까지였거든요. 보경 씨가 데뷔했을 때가 2010년.
3: 네.
1: 슈스케.
3: 예. 맞아요.
2: 슈퍼스타 K2에 참가했었죠.
3: 네, 맞습니다.
2: 그때까지도 사이월드가 있었죠?
3: 네, 저는 마지막에 조금 이제 하다가 네. 페이스북으로 넘어가서 저는 페이스북 세대입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네.
1: 보경 씨도 미니홈피하고 인연이 깊은 게 미니홈피 팝송 스타 네. 켈리 클락슨이 있었는데
2: 그렇죠.
3: 맞아요.
2: 켈리 클락슨.
1: 대구 지역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네. 슈퍼스타 K2에서 보경 씨가 켈리 클락슨의 Because of You를 대결곡으로 부르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2: 아, 맞아. 야. 노래가 정말 유명했죠. 그때 음원도 냈었죠? 정식으로 발매를 했었어요.
3: 네, 리메이크로 정식 네. 발매했었습니다.
0: 좀 듣고 싶어요.
1: 그러니까. 네?
2: 한 소절?
3: 갑자기요?
1: 조금만.
2: 갑자기 한 소절?
0: 조금 진짜 듣고 싶어요.
1: Because of you.
3: 죄송해요. 갑자기.

0: 아. 네. 아,
1: 역시. 이야.
2: 너 때문이야. 노래 좋다. 너 때문이야. 그죠?
1: 그렇죠. 이게 자꾸 남 탓을 하는 노래예요. 네. Because of you. 너 때문이야.
2: 상당히 비겁한 노래죠.
0: 아,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잘못 알려주셔가지고 저 이제 예.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게 남 탓하는 노래가 아니라 켈리 클락슨 그분의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2: 아, 그래요?
0: 직접 그렇죠. 쓰신 곡인데 아. 이제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네 Because of You 그게 이제 부모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내 가정은 그렇게 싸우면서 자랐게 하지 않겠다 행복해지겠다 하는
2: 다짐이네요.
0: 네 그런 뜻입니다. 네
1: 드시기
0: 아. 남 탓한 노래 아닙니다.
1: 우리는 Because of You만 들리니까
2: 네. 아, 그래도 그 싸우는 부모님 덕분에 저도 이제 행복하게 된 거잖아요.
1: 맞아요. 우리가 노래방 가면 이제 이렇게 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Because of You, 랄랄랄라, Because of You, 랄랄랄라.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0: 어,
2: 제일 심한 노래가 첫 가사만 딱 부르고 못 부르는 노래 있죠.
1: 어.
2: She, 랄랄랄라.
1: 그거를 난 다 쉬로 부르는 사람도 봤어.
2: 쉬쉬쉬쉬
1: 이런 사람도 있어요.
2: 예, 그 노래 부르다가 쉬 하신 분도 있고요.
1: 아, 미용실 가면 안 돼요. 예.
2: 자, 그러면 우리 복용 씨의 그 엄청난 노래, 여러분들 위로를 하는 그 노래, 자 혼자라고 생각 말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열창이다 열창.
1: 이야.
0: 야, 너무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너무 위로받았어요 지금. 아 진짜 이거 혼자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1: 네, 우리 김보경 씨만 부를 수 있습니다.
0: 예. 문자 두 분이 좀 봉화하면서 하나씩 소개.
2: 어, 그럴까요? 어,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물 한 잔 드시고 계세요. 1549님, 저 요즘 밥 친구 하나 없고 절친이랑 싸우고 외롭고 힘든데 노래가 정말 많이 위로가 되네요.
0: 아이고. 아, 네. 아, 왜 친구가 밥 친구가 없어요? 컬투쇼가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0: 밥 먹으면서 컬투쇼 들으면 밥 친구지 뭐.
2: 맞아, 맞아, 맞아. 어, 하나 더. 2674 최고예요. 축구 수비하시느라 노래 소홀하기 말기.
0: 소홀하지 말기.
1: 소홀하지 말기.
2: 아, 이거 소홀하지 말기.
1: 축구하시느라.
3: 네, 알겠습니다. 네. 네.
1: 하나 더 읽어 주세요, 보기 씨.
3: 아, 네. 0067님. 60살 먹은 남편이 원래 TV를 안 보는데 골 때녀는 꼭 봐요. 근데 거기서 보경님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 나이에 보경님 노래를 찾아서 듣더라고요. 어찌나 신기하던지. 그런데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 대박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0: 축구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생겼겠어요.
3: 네, 그 삼촌 팬분들이 이제 조기 축구 나가시는 삼촌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그런 분들이 이제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할 거 아니야.
1: 네. 맞아요, 맞아요.
2: 네. 그리고 저희 조카들도 최애 프로그램이 골대녀예요.
3: 아, 진짜요? 네.
2: 지금 중학생 막 고등학생인데 초등학생.
1: 진짜 많이들 보세요. 네. 그리고 또 올해 7월에 보영 씨 신곡이 나왔었죠.
3: 네. 네.
1: 위로송이 또 발매가 됐습니다. 네. 별의 요람이라는.
3: 네, 맞습니다. 네, 이 노래입니다. 네.
0: 어떤 노래인가요? 이것도 위로송인가요?
3: 네, 위로도 많이 되고요. 이제 별이 뜬 걸 보려면 짙은 밤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삶에도 밤처럼 어두운 그런 때가 누구나 있고요. 근데 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 어둠을 차분히 고요하게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네, 희망이 있고 응원할 수 있는데 그런 날이 꼭 온다. 네, 그런 가사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우리 항상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진흙 같은 밤이 있지만 예. 별이라고 달이라는 또 친구 존재가 있잖아요.
1: 그럼.
0: 네. 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네. 아유, 우셔요.
0: 계속 올려볼까? 시작.
3: 네. 아이고.
0: 노래가 진짜 많이 음악 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3: 네, 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이런 노래들 내주시면 정말 얼마나 위로가 많이 되고 응원이 될까요?
1: 감사드립니다.
0: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예, 자, 두 분 고르셔야 돼요.
3: 네.
0: 예, 예. 자, 신청곡 들어온 거 없어요? 전 문자 있을 텐데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피스타판 롯데리아.
5: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6: 자, 두 분 티켓은 저희가 이 현장에서 알아서 뽑아서 드리기로 하고요.
7: 네네.
6: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8: 오늘 컬투쇼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었고 이제 공연 앞두고 있으니까 뭐 이번 공연이 꼭 아니더라도 보경이와 저의 또 앞으로 음악 활동하는데 많이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보경 씨도.
9: 네, 저도 오랜만에 컬투쇼 와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 정혜 언니랑 저랑 공연하는 곳에 오실 수 있으면 꼭 오시고 또 나중에라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 감사드립니다.
9: 네, 감사합니다.
6: 우리의 BGM 9월 12일 날 하는 공연 여러분 예매 가열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7: 네네.
6: 우리 록담 반스디 록담이 수고했어요.
7: 오늘 일요일에도 반가웠습니다.
6: 예, 저는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눌게요. 들어주신 분들 여기 와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7: 건강하세요.
1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1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15: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16: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쇼핑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안녕하세요.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 연애 기한 84
3: 장도연입니다.
2: AI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3: AI 파트너와 직접 데이트를 하며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국내 최초 AI 연애 실험
2: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 연애에는
3: 매주 목요일 밤 9시 SBS에서 방송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30가지
2: 소스,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Ox.
1: 황재성의 황제.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건 하루 이틀 원데이 투데이 일이 아니지만 가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이번 가을이 짧을까봐 벌써 걱정이에요. 걱정. 왜냐? 가을은 주말마다 놀거리가 아주 그냥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다가 주말마다 재미난 축제, 이벤트에 볼거리, 뭐 놀거리, 먹거리 천지인 거죠. 당장 오늘부터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도 열린다고요. 거기다 추석도 9월. 이야, 벌써 날뛰는 내 마음스.

인터넷으로 몇 번만 검색을 해봐도 이번 달에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소식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다들 9월 주말에는 어디로든 나가서 짧은 가을을 온몸으로 느껴보자고요. 저는 일단 오늘 잠수교는 한번 껴보려고요.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맙시오.

2026년 9월 6일 일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임창정 문을 여시오 듣고 오셨습니다. 잠수교 뚜벅이 축제. 아, 요거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거 참 재밌습니다. 잠수교 뚜벅이 축제 별거 없어요. 가면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잠수교 건너는 축제인데 여기 가면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버블쇼를 하는 것도 있고 마술쇼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푸드트럭이 항상 즐비에 있다. 네, 그 사람 바글바글 대고 그 알죠? 구이 냄새 이렇게 야시장 같은 데 가면은 구이 냄새 이렇게 훈연된 냄새가 싹 나면서 사람 설레게 하는 거. 그 냄새가 납니다. 이 뚜벅이 축제는 생각보다 자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마침 뚜벅이 축제를 앞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십시오. 이거 진짜 날씨도 가을이라서. 네.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잠수교 뚜벅 축제, 뚜벅뚜벅 축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사실 잠수교가 옛날에 진짜 깜짝 놀랐죠. 시골에서 와가지고 저 왜 잠수교지 했는데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다리가 없어진다면서 하이! 뭐예요? 아니 그런 다리가 있어? 이거 맞은가 아니요 맞은가? 아니 물이 오르면은 다리가 잠긴다고? 그것이 뭔 말이요? 했는데 진짜로 두 개 있었던 다리가 하나가 없어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서울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을 때 와 잠수교가 갑자기 쑥 사라지고. 네. 아 몰랐어요?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구나. 저 그 한강공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한강공원이 물에 이렇게 잠기잖아요. 그거 일부러 잠기라고 만들어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좌석으로 앉는 이렇게 움푹 패인 그런 곳들 거기에 물이 고이라고 일부러. 그래서 금방 또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범람하지 않게끔 이게 정비 사업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과학적이죠. 네, 과학적인 네, 한강변입니다. 근데 이게 잠수교가 그 물에 잠겼을 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살랑살랑 물이 빠지고 있을 중간쯤 보면은 또 이제 다리가 살랑 모습을 내미는데 신기합니다. 신기해. 참 진짜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볼거리를 또 제공해주네요. 잠수교 바로 위에 그 반포대교인가 잠수교 바로 위가? 아무튼 거기 또 분수쇼 하잖아요. 아무튼 가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있지 마시고 짧은 가을 추라이 추라이 한번 해보시죠. 알았디?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t's 가공.

0: 난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건강기능식품.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글레오?
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오늘도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라고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고요. 샵에 가까이로 출첵 출발!

진민이님, 포켓 리조트에서 황디 목소리 들으면서 선베드에 누워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 포켓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많죠. 포켓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특히나 그 맥댕날드 거기 가면 합장하는 삐에로 있으니까 꼭 같이 사진 찍으세요.

성훈님, 빵디, 혹시 어릴 때 잠이 별로 없는 편이셨나요? 전 어릴 때 저녁잠이 많았는데 잠을 많이 자서 지금은 키가 183일까요? 그냥 문득 궁금했어요. 어머, 실험용 쥐 같은 질문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됐어요?

무작정 말리면은 못 말립니다. 네. 100% 무작정 말리면은 일단 삐지거나 아니면 못 말려요. 이거 같이 상의를 해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은 회의를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알았디? 김재영님, 이슬이님, 김기장님 어서 오십시오. 황보미님도 와주셨고요. 강혜표님, 그리고 장현홍님, 김명희님까지.

양백희님, 뜨개질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올 겨울 스웨터 진행시켜. 아, 지금 뜨면은 겨울에 입을 수 있습니까? 이 스웨터 한 벌 뜨는데 얼마나 걸리지? 네, 예쁘게 떠가지고 저기 뭐야, 될 수 있으면은 눈꽃 자수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빨간색으로 거기다 흰색 눈꽃 어때요?

외국에서 친척이 와서 경복궁에 놀러 갑니다. 아무튼 외국에서 오면은 경복궁만 한 데가 없어요. 경복궁 가서 피우 김밥 소고기 많이 사주세요.

3님, 전 노래방에서 황태와 양미리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노래방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해적판으로 낸 노래가 아니라 정식으로 낸 노래입니다. 당연히 있죠.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 제가 봤을 때 노래방에서 이 노래 부르신 분 최초일 것 같은데. 불러줘서 감사.

0: 입장. 빵디가 기분이 좋다고 할 때마다 저도 기분 좋아져. 아, 이름이 기분이시군요.
1: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0: 네, 기분이 어서 오세요. 박은홍님 그리고 김용철님, 강인호님도 입장. 자, 이렇게 강인호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강인호님께는 치킨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 야미.
0: 여기까지.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라붐의 아로아로 준비했고요. 듣고 우리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하수 저류댐 건설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축이 되어 영남 지역 등 가뭄에 취약한 지역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요. 땅속에 차단벽을 세워 유출되는 지하수를 가두는 이 친환경 기술로 산업단지는 물론 생활 농업 용수까지 공급하게 되는 거죠. 덕분에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해서 지역사회의 가뭄 걱정을 크게 줄여줄 수 있겠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0: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1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16: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볼게요. 황만규님. 빵디, 탄산음료 좋아하시나요? 탄산 끊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끊나요? 유유. 꾹 참다가 밥 먹고 입가심으로 싹 마셔주니까 천국 그 자체. 네. 탄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느낌이...

이 느낌을 주는 게 목에 이 느낌을 주는 게 이게 탄산밖에 없어가지고 뭐 맥주 탄산 네 이거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탄산 내려가면은 이게 뭔가 왠지 다 먹고 조금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가스가 입에서도 방출이 되죠. 하지만 그것은 가짜라고 합니다. 진짜로 방출되는 것이 아니라 망규님 그냥 들어갔던 탄산만 나오는 거라고 해요. 지금 적당히 마시면 되죠. 적당히. 이게 너무 많이 과음을 하시면 안 되고 양기님 딱 정해놓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제안은 후배 중에 갑자기 여자 후배인데 저한테 선배님 탄산음료 평생 저는 물을 잘 안 마시고 탄산음료만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면서 자기 배를 보여준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인데요. 네, 김영희 씨가 원래 M본부에 있다가 K본부로 넘어갔어요. 근데 M본부에 있을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여가지고 와서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진짜 배가 뽕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예, 나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스, 네, 적당히 복용스. 9176님, 황디 대학교 동아리 남사친이 다 같이 놀고 헤어질 때 꼭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거든요. 어? 이거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매너남인 걸까? 이거 100%, 100%입니다. 110%. 110%. 남자는 제가 말했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시간을 쓰지 않는다. 시간과 돈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절대. 절대로. Never, ever. 그래서 남자들이 100만 원짜리 옷은 사면서 주차비 5천 원을 아까워하는 이유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 특히나 내가 이 사람한테 시간을 쓴다 일적인 게 아닌데 시간을 쓴다 100% 네 9176님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적당히 리액션 하시고 이제 물고기가 네 미끼를 물었어요. 적당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좋겠다 기집애 좋겠다 네 그러면 저기 남자친구도 빨리 빵댕이로 데리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아 제가 봤을 때는 두 달 안에 아 두 달 봅니다. 두 달. 아 왜냐면 날씨가 이제 아주 로맨틱해지는 날씨가 오기 때문에 두 달 안에 이 친구가 아마 돌진하지 않을까. 널 좋아해. 네 갑자기 컴컴한 골목에서 전봇대에 가로등만 딱 켜져 있는 아주 로맨틱한 장소에서 이렇게 외칠 거예요. 널 좋아해. 네, 그때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근데 9176님도 마음에 있으니까 이런 문자를 보냈겠죠. 아, 간만에 또 이렇게 대신 두근두근 설레네요. 이래 본 적이 굉장히 오래 전이라서 요즘에는 막 그냥 술을 많이 먹어야 심장이 두근거리고. 네. 잘 되면은 꼭 네,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놈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라고 황디 말이 맞았어요. 아, 그리고 아주 작은 1%의 확률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한참 망설였는데 2천만 땡겨줄 수 있는 이런 거 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실력은 여전하지만 여전히 하하호호 즐거운 사중창을 만나보는 사중창. 지난번에 이거 연습하는 걸 한번 목격했는데 제가 연습하려고 하니까 후다닥 나오고서 아무 일도 없던 척 하더라고요. 자기들 창피한 거 아나 봐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부하솔 영준의 꽃보다 그대가.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2부 보이스 오브 황제팀 사중창단이 불러주는 노래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사중창 코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창단 단원 4명이 각자 외치는 한 글자를 잘 캐치하셔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일단 네 글자를 최대한 듣고 그걸 조합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노래 제목은 무조건 네 글자짜리다. 근데 이 글자를 한 단어씩 네 명이 외칠 거다. 그 뜻입니다. 자, 일단 사중창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중창단 들어오세요. 네. 우아한 클래식 노래와 함께 입장을 하고 계시고요. 요즘에는 모여서 격식 있게 티타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마카롱을 10개씩 때려놓는데. 자, 이제 가면을 벗고 본성을 드러낼 시간입니다. 나란히 일렬로 서시고요. 혹시 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다 같이 짧고 강하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1: 라.
0: 라. 라, 미, 미, 미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무조건이고. 라. 미. 한 번 더. 빨리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음 없이 소리로만 길게 길게. 하나, 둘, 셋.
1: 라.
0: 오, 라하고 미만 들리지? 미 아니면 니인데. 미, 미라. 니라. 라미.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화음을 넣어서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음 넣어서 하나, 둘, 셋.
1: 림.
0: 빔? 빔 아니면 김? 뭐지? 아, 일단 라하고 미가 계속 들리는데. 뭐지? 일단 음을 좀, 화음 좀 이상했죠? 음을 좀 맞춰서. 진짜 이거 초등학교 과정인데 이걸 못하네. 자,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랭.
0: 아, 이상한, 이거 오늘 거 진짜 어려운데? 제가 그냥 정답 확인할게요. 아.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려워. 야, 이거 잡아내기 정말 힘듭니다. 자, 오늘의 정답이 네 글자 노래 제목. 여러분, 그 싸이월드 하면 생각

나는 여자 가수가 있으실 거예요. 나 눈물을 흘린다의 주인공인데, 아 이게 라는 맞는 것 같아요. 라. 근데 이게 라가 아니라 다른 글자였네요. 라에다 받침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가요계를 주름잡으며 무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댄스 가수입니다. 네, 그녀의 대표곡은 나 나나나 난난나나나나. 네, 이 노래로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이분이 아주 그냥 귀엽고 깨발랄한 노래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노래의 제목이에요. 네, 아 한 글자는 알려줘도 돼요. 제가 아까 찾은 라에 받침이 이응이 있습니다. 랑 랑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랑 랑이 있어요. 네 글자 노래 제목 중에 랑이 들어가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아, 이 노래 부를 뻔했네. 자, 누군지는 아시죠? 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이 노래 중에 랑이 들어간 노래 제목 네 글자. 이거는 정답을 여러분 검색 세 번 두 번 안에 끝나죠.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네 글자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원더걸스 I Feel You 듣고 올게요. 제와 페이 and the Wonder Girls.

0: 네 명이 화음 넣어서 노래 제목을 합창하는 코너 사중창. 오늘도 어김없이 이 창법은 각자 도생 창법입니다. 서로가 살아남자,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자. 다시 한번 앵콜송으로 정답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1: 자.

대단합니다 여러분. 도미솔도 맞추는데요 4년이 걸렸어요. 사중창단이 도미솔도를 완벽하게 해내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보니까 이거 알콜성이 좀 있는 것 같죠. 자,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대중음악계를 빛낸 디바이자 유명한 밈을 보유한 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두 문장에 이렇게 멘탈을 박살을 내버리는지. 그렇습니다. 감성 넘치는 글귀와 눈물 셀카로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다양한 패러디를 낳고 있습니다. 채연 씨의 러블리한 반전 매력을 여과 없이 보여준 그 노래, 네, 채연의 사랑 느낌이었습니다. 자, 1581님, 채연 누님, 저 12살 때 제 마음을 설레게 하셨던 제 첫사랑이십니다. 지금도 너튜브 챙겨보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맞습니다. 이게 그 옛날 레트로 감성의 컨셉으로 채연 씨가 너튜브를 꾸려가고 있죠. 이강진님, 그 시절 채연님 예능에서도 많이 활약하셨었죠. 주말 저녁에 TV 틀면 채연님이 댄스 신고식을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하신 신고식만 거의 한 2만 개 되지 않을까요? 5010님, 초등딸이 열심히 듣더니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거 하나 맞히려고 학원 보낸까 파지 이러네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정답 사랑 느낌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했습니다. 당첨자는 황제포고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을게요. 아, 갑자기 아들 피아노 학원이 생각났네. 아, 제가 그 학원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반년 후에 와이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동영상 하나가 도착을 해요. 그러다가 떴다 떴다 비행기를 연주를 하고 있는 한 손으로 니 돈 다 날라갔다 니 돈 다 날라갔다 하면서 반년 넘게 지났는데 떴다 떴다 비행기를. 그럴 수 있다 아들아. 그럴 수 있어. 아빠도 그랬다. 체르니를 그걸 못 넘어가고. 떴다 떴다 비행기 얼마짜리 비행기를 지금 몰고 있는 거야. 거의 보잉을 몰고. 학원비가. 네. 자, 보이스 오브 황제팀 나가십시오. 당장 나가세요. 자, 정답 사랑 느낌 보내주신 분에게 추첨했고요.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부 끝곡 듣겠습니다. 0411님이 신청해 주신 SG워너비 라라라 준비했고요.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1: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3: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4: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3: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4: SBS 틈만 나면 시즌

0: 시즌5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1: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3: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빵디. 시흥에 사는 주근깨 줌마 삐삐입니다. 저희 20살 딸이 부산에서 자취를 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바에 도전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래 한번 해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랑 교육 시간을 포함해서 저녁 5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장장 12시간을 알바를 한다며 기대반 설렘반을 앓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녹초가 되어 돌아온 딸이 훌쩍이며 엄마 너무 힘들었어. 무거운 거 들고 하루 종일 서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으악 못하겠어 하더라고요. 12시간 만에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본 우리 딸. 그래도 인생 경험은 제대로 하고 왔겠죠? 채은아, 이번 기회에 제발 용돈 좀 아껴 쓰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직업 갖기를 엄마가 기도할게. 우리 딸 사랑해. 화이팅. 신청곡은 제가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응원송 신화의 으쌰으쌰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중흥 깨주마 삐삐님의 신청곡 신화 으쌰으쌰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우리 따님 채은씨가 아주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무슨 아르바이트인데 와 교육시간을 포함해서 12시간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패스트푸드점 같은 느낌도 아 쿠땡이에요. 아 물류배서 아, 처음부터 좀 난이도가 높은 걸 선택해가지고 이러다가 우리 조카가 아르바이트의 꿈을 아예 접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난이도 굉장히 높은 거를 하고 왔군요. 어, 뭐 교육받고 이러는 거 보니까 맞네요. 근데 그거 아 배송이 아니라 그 물류 창고일 수도 있겠다. 창고에서 분류하는 아이고 고생했네 진짜 너무 기특하고 너무 대견하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돈을 본인이 벌어보면 저도 이제 첫 알바 끝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어디서 저렇게 큰 돈을 항상 벌어서 우리 네 명을 먹여 살렸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돈 벌기가 한 달에 너무 힘든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네 명을 먹여 살리지? 이게 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진짜 사서도 한다는 말이 진짜 일부러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말이 그 돈보다 더 값진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우리 채은이는 지금 이거를 안 해본 안 해본 친구들보다는 경험치가 훨씬 10배 이상 100배 이상 앞서갔을 겁니다. 아유 너무 기특하네. 이 조그만한 손으로 그냥 그 어? 물류창고에서 그거 짐 옮기고 옆에 일하는 또 삼촌들 보면서 삼촌들 그냥 아주 그냥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일하는 거 보고 또 보고 느낀 게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응원 삼촌이 그냥 아주 큰 응원 보냅니다. 자 우리 신봤다 여기까지 만나보겠고요. 자 광고 듣고 와서 3부 그 가수가 돌아왔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까꿍.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숙면 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7: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8: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9: 에버 웰커밍
8: 영리한 소프트랩
10: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1: 1533 1566 세라하임.
10: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3: 스타펀 롯데리아.
14: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5: 경민대학교.
16: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5: 경민대학교.
14: 취업에 강한 대학
15: 경민대학교.
16: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17: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0: 완전 균형형 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황제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힐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6: 황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 MHz 황제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그가 돌아왔다. 그녀가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가수의 컴백. 이제 황제 파워가 버선발로 나가서 환영한다. 그 가수가 돌아왔다. 신곡을 내고 우리 곁에 돌아온 가수들을 만나보는 코너 그 가수가 돌아왔다 그가 돌. 자 퀴즈가 있습니다. 정답 맞추고 선물도 받아가시고요. 자 오늘 황제파워의 컴백을 보고하러 온 가수 그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힌트는 컴백에 맞춰 올라온 기사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 힌트 컴온! SM 막내 싱글 발매하고 정식 데뷔.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20년차 6세대 괴물 신인 출격. 그리고 세 번째, 그야말로 화제의 신인, 진짜 코첼라 가나? 자, 눈에 띄는 단어, SM 막내. 응? SM 막내가 이 그룹의 막내를 얘기하는 건가? 누구지? 자, 20년 차입니다, 20년 차. 6세대 괴물 신인 출격. 뭐죠? 20년 차 가수라는 말이야? 이게 신인이 20년 차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야말로 화제의 신인, 화제의 신인. 자꾸 신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신인이 진짜 신인일 수도 있고 솔로로 신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힌트를 또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히트곡을 세 배속으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오늘은 8배예요. 아 뭔가 악에 받쳐서 지금 세 번째 힌트가 너무 쉽다고 하니까 8배로 지금 했다고 합니다. 갑니다. 8배. 8배 속 힌트 주세요. 이거 뭐 라디오 고장 난 게 아닌가? 라디오 고장 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채널 돌리신 분들은 좀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아, 그래도 들려버리죠, 여러분. 노래가 너무 유명하니까 누가 들어도 런 데빌 런이었습니다. You better run, run, run, run, run. 그렇다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오늘 신인 그룹은 소녀시대 멤버라는 이야기인데, 아 제가 이제 솔로가 아니고 그룹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녀시대 멤버들이 뭉쳐서 그룹을 만든 모양인데 누군지 짐작이 가시죠? 요즘에 이제 좀 많이 핫해졌어요. 노트북 콘텐츠에서 농담처럼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점점 구체화가 되면서 진짜로 결성이 되고 진짜로 싱글을 발표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가돌의 주인공인 컴백 그룹, 아니 데뷔 그룹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마지막 힌트도 노래로 드립니다.

그룹의 멤버 중에 한 분의 솔로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소녀시대 메인 댄서 효연 씨의 솔로곡입니다. 디저트. 자,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많이 컴온.

그 가수가 돌아왔다. 줄여서 그가돌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가돌의 이번 주 컴백 가수 바로 20년 차의 무서운 신인. 야,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데뷔를 해버린 소녀시대 유닛 효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녀시대 멤버인 수영씨가 그리고 유리씨가 효연씨 너튜브 채널인 레벨업에 나와서 슬슬 시동을 걸더니만 메인보컬 포지션 대국민 투표를 하고 테티서의 라이벌로 포지셔닝을 하더니 이름도 효리수로 짓고 마침내 8월 31일에 싱글 스키비디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분들도 누구보다 진지했던 거예요. 스스로도 장난이 아니다. 아, 우리 진짜 데뷔할 거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타이틀곡 스키비디. 하우스로 시작해서 힙합으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구성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합니다. 세 사람의 매력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무대가 계속 커져서 코첼라 무대까지 설 수 있을지. 네, 기사에도 아까 나왔죠. 개인적으로 이런 작은 스노우볼들이 굴려져 작은 공들이 굴러져가지고 스노우볼 돼서 코첼라 무대까지 가는 거 응원합니다. 네. 4161님 소녀시대에서 제일 웃기고 매력적인 3명을 모아놨네요. 셋이 어찌나 서로를 디스하는지 3명 나온 유퀴즈 보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네, 아유, 천방지축 개구쟁이들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정수아님 효리수 완전 생짜 신인인데 어떻게 황제파워에서 섭외 안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좀 발이 닿지 않을까요? 오.

노력하면은 아 나올 수 있을까 이분들? 노력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가 돌에서 만난 컴백 가수 효리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리수의 데뷔를 축하하면서 이번 앨범 타이틀곡 스키비리 그리고 소녀시대 히트곡 소원을 말해봐까지 두 곡 듣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3부는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4부로 넘어가야 할 텐데 노래는 튜이에드의 썬키스 준비했고요. 이거 듣고 우리 4부에서 봐요.

깊은 음색과 우아한 피아노 연주, 절제된 감성과 세련된 해석, 세계적인 재즈 보컬리스트이자 피아니스트 다이애나 크롤 10년 만에 내한 공연. 11월 2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8세 이상 관람가.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생활정보.
1: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중고거래를 하지만 예전엔 바자회를 열기도 했죠. 바자회, 어디서 온 말일까요? 얼핏 보면 우리말 같지만 페르시아어 바자르에서 온 말입니다. 바자르는 좌판을 펼쳐놓고 물건을 사고 파는 전통시장을 뜻하는데요. 19세기 영국에서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고 해요. 병원이나 자선단체가 기금을 마련하려고 기증받은 물건을 팔면서 자선 바자르, 즉 자선시장을 연 거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도 기금을 모으기 위해 버리는 시장으로 정의하는데요. 바자회, 물건을 나누고 마음까지 나누면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건강기능식품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9월 6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형광펜까지 꺼내들고 세상 진지하게 공책에 뭔가 적고 계시는데 뭐죠? 아,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복권 번호 통계 분석 중이셨습니다. 네, 벌써 이미 마음은 람보르기 땡 뽑으셨네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786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황디, 딸이랑 6살 손녀가 아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놀러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어머 웬일이야 어떻게 왔어? 했더니 우리 손녀가 저를 많이 쳐다보면서 차 타고 왔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을 하네요. 크크크. 아이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닌데 말이죠. 황디, 그래도 손녀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차 타고 온 건 맞으니까요. 저도 오늘 손녀 덕분에 기분 제대로 타고 이 좋은 기색 그대로

0: 샤워 워뉴팩까지 타보겠습니다. 재성씨 달려.
1: 네, 오늘은 기분 타고 워뉴팩까지 가시는 7868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이게 잘 꺾였네요. 우리 소녀가 잘 꺾네. 정말 가감 없이. 네, 틀린 건 아니죠. 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우주의 드라우닝 선곡을 해놨네요. 뭐 월미패까지 차 타고 가는 사람 없겠죠. 뭐 가르마 타고 가고 리듬 타고 가고 커피 타고 가고. 네, 뭔가 탈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차만 안 타면 돼요. 차 말고 다른 거 타고 오시라고. 이번에 리듬 타고 오시라고 우주의 드라우닝 들려드릴게요.

0: 월요일에 불태워라 휴일엔 더 신나다 Ladies and gentlemen 마더 파더 젠틀맨 따따따라따따따따따 Welcome to 월요일에
1: I'll be back.
0: 일요일에도 월요일에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바빠서 못 듣는 분들도 오늘은 여유 있게 들어오십시오. 여기는 월뷰페. 오늘 월뷰페 첫 곡 2PM I'll be back으로 준비했고요. 저는 퀴즈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저 빵디에게 최근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레끼남. 여기서 레끼는 무엇의 준말일까요? 힌트는

보물 옆에 있는 바가지에다가 비벼먹었는데 우리도 오늘 비빔밥으로 가볼까요? 오늘 점액축 그래 합시다. 계란 후라이 저기 두 당 두 개씩 해가지고 자 계란 후라이 두 당 두 개씩 비빔

있어. 목돈이 좀 생겼는데 기념으로 뭘 살까요? 수익가란 걸로 추천 부탁스. 아, 이게 적금 만기 됐으니까 이것도 의미 있게 돈 많이 들어오라고 이치 지갑 어떻습니까? 지갑. 지갑 오래되셨으면 빨리 체인지 진행시켜. 다음 곡입니다. 레인보우 A. 퀴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빵디에게 최근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레끼남. 여기서 레끼는 무엇의 준말일까요? 힌트는 눈. 땡레끼 여기까지.

번도 안 와요. 유유 문전 성시빔 좀 쏴주세요. 세상에 대체 자영업자들은 언제 행복해질까요? 제발 손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문전 성시빔.

바로 사장님, 아니 신나잖니? 남편 운전하는데 옆에서 소리 지르니까 미친 사람 보듯이 합니다. 이렇게 신나는데 안 미치고 배겨? 윤태정님, 1박 2일로 부산 왔어요. 해운대 앞바다를 보고 있으니 덥구나. 아 정말 진이 빠지죠. 아까 웃었던 거 지금 다 날아간 것 같은데 너무 진이 빠지는데요. 회장님 더운 거 말고 없습니까? 예?

0: 하나 오 하나님. 자 빵디 갑시다. 저 어린이 지호와 함께라면 더 흥이 날 것입니다.
1: 지호야, 지호야, 너 몇 살인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니? 아 이런 말투 쓰는 어린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빵디 갑시다. 저 어린이 지호와 함께라면 더 흥이 날 것입니다. 좋아, 지호야 출동이다.

총님, 저 모레까지 쉽니다. 옥수수랑 고구마랑 과자 3일 먹을 간식 야무지게 싸왔어요. 아니 어디 피난 가십니까? 저 좀 이렇게 부왕장구를 쟁여놨어요.

3070님 앞으로 더 만수무강하시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앞으로 더 사시면서 만수무강하시라고 만수무강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무강 빔 사포 세대

0: 보겠습니다. 박정희님, 어제 너무나 달렸나 봐요. 지금 일어났어요. 아우 힘들어. 정희님
1: 뭐 했길래?
0: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일어났어요. 이치 대단스. 허리 아파서 진작 일어났겠다. 대단스.

0: 다음에는 헬스 갑니다.
1: 건강하게 살자.
2: 야,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 진짜 리스펙.
1: 여기까지
0: 대단하죠. 아침 수영에 오후에 또 헬스장 가시고. 아, 지원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의지가 대단합니다. 자,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펑디에게 최근 새로운 별명이 생겼다. 렛기남. 여기서 렛기는 무엇의 준말일까요? 정답은 달에 끼었습니다. 네, 끼남이 줄여서 끼남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끼남아, 네, 앙. 자, 내일 월요일 보라 생방으로 여러분들 만날 겁니다. 4시부터 보라 키시고 황제파워 야무지게 즐겨주시고요. 퀴즈 당첨자 정답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신승훈 I Believe 준비했습니다. 요 노래 들으면서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우린 내일 짜증이 소떼처럼 밀려오는 월요일 날 봅시다. 여기까지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7: 안녕하세요.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연의 기한84
8: 장도연입니다.
7: AI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8: AI 파트너와 직접 데이트를 하며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국내 최초 AI 연애 실험,
7: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연애는
8: 매주 목요일 밤 9시 SBS에서 방송됩니다.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가을이 오니 주말마다 바빠집니다. 계절을 즐기느라 아니고요. 결혼식장 갈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유유. 아니 울면 안 되죠. 축하합니다. 마음을 다해 축하합니다. 하지만 1년에 몇 안 되는 해 좋고 바람 좋은 이 완벽한 날씨에 늘 남들 향해 박수만 치며 보내는 게 아쉽다. 뭐 이 말이죠. 박수 많이 치면 건강해진다는데 저는 장수하겠네요.

잘 됐으면 좋겠다. 홍대광 박서현의 러브게임 일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서현입니다. 2044님, 저 그래서 다이어트

0: 있었는지 기억이 나나요? 전 알아요. 언니는 제 땡하우스에 있었어요. 제가 언니 바로 옆에서 결혼식 헤매를 그때 받고 있었거든요. 배우 박시연님도 같이요. 저랑 남편이랑 언니랑 박시연님 이렇게 넷이 한 공간에 있었답니다. 저는 결혼식 날 언니를 만난 것부터가 우리가 굉장히 잘 살 신호라고 생각을 했어요. 1525님. 야, 이런 문자를 어떻게 지금 보내주셨어요? 왜냐면 제가 제 땡하우스를 한 20년 이상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나 많은 신부들을 받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딱 정확하게 문자를 주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인연입니다. 예. 1호이은님 선물 갈 거예요. 앞으로도 러브게임에 종종 좋은 사연 보내주세요. 예, 가을에 결혼하는 분들 아무쪼록 잘 사시길 바라고요. 하객으로 참석하신 또 많은 분들 박수 많이 치시고 예,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박서연의 러브게임에서는 1+1 노래배송 서비스 담담담담담담 함께합니다. 신청곡 한 곡씩 지금 보내주세요. 3, 4부에는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이분과 함께합니다. 청하. 예, 멕시코로 컴백한 청하 씨와 오늘 3, 4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2: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3: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리한 소프트랩.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8: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머리 아프게 여러 곡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거창한 사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감정에 꽂히는 노래 하나만 신청해 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커피 1+1으로 두 잔씩 갑니다. 노래도 1+1 선물도 1+1으로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8684님인데요. 여권 사진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는 이 사진을 10년 동안 써야 한다는 거죠. 10년 뒤에도 사진을 보면 아휴 그때 잘 찍어둘 걸 할 것 같아요. 김범수 지나간다 신청합니다. 물론 뭐 여권 사진이 잘 나오면 좋긴 하지만 뭐 이렇게 또 자주 보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죠. 예. 근데 10년 뒤에 이 사진 보잖아요. 그러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보다도 야 이때 내가 이렇게 젊었구나 어렸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날 거예요. 아이스커피 1+1으로 가고요. 신청해 주신 곡 김범수 지나간다 이어집니다.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되돌리다 이승기였고요.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연은 4461님인데요. 저는 라엘이라고 합니다. 아빠 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처음으로 라디오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살고 있는데 이탈리아 초등학교는 여름방학이 3개월이나 되어서 한국에 나와 있어요. 아이유, 네모의 꿈 틀어주세요. 야, 3개월이면 진짜 여기 그죠? 오셔가지고도 한참을 계시다 갈 수 있네요.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들고 계신가요? 그중에 이 라디오도 꼭 좋은 추억으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4461님의 신청곡 아이유 네모의 꿈 나가고요. 아이스커피 원플러스 원으로 선물도 갈 거예요.

0: boy.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1: 덤으로 한 곡을 더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1+1이라서요. 트와이스, yes or yes 이어집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행복 가득수 활동이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낡은 주방과 화장실을 고쳐 물 환경을 개선하고요. 여기에 지역 자활기업이 참여하면서 일자리 선순환도 만들고 있는데요. 또 수돗물 사용 데이터로 홀로 사는 이웃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망도 구축 중입니다. 이 온기 가득한 물 복지 덕에 국민 누구나 든든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한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눈과 쌀겨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의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쌀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화합물 페룰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죠.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니까요.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보는 것입니다.

0: 것도 좋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노래를 신청하면 한 곡 더 덤으로 얹어서 들려드립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덤덤덤덤덤덤 노래 한 곡만 신청해 주시면 노래도 원 플러스 원 선물도 원 플러스 원으로 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사연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아이스 커피 원 플러스 원으로 두 잔씩 나갑니다. 이번에는 석세리님의 신청곡인데요. 저는 27개월 딸을 둔 엄마입니다. 오늘 아기가 낮잠을 안 자고 버티더니 결국 지금 이 시간에 차 안에서 자고 있네요. 저녁 먹으러 밖에 나왔는데 그냥 쭉 재워야 할지 깨워서 밥이라도 먹여야 할지 고민됩니다. 스탠딩 에그 리틀 스타 신청해요. 재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깨우면은 석세리님도 저녁 드시기가 힘들 테니까 일단 저녁은 드시고 그 사이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깨주면 좋겠지만 아니면 식사 일단 하시고 그때 깨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스커피 1 플러스 1으로 가고요. 스탠딩 에그 리틀 스타 이어집니다.

토이 딸에게 보내는 노래 피처링은 성시경이었습니다. 스탠딩 에그 리틀 스타에 이어서 석세리님께 한 곡을 더 덤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원 플러스 원 노래 배송 서비스 함께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사연입니다. 김금숙님이 주셨는데 남편이 퇴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를 찾다가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청계산을 다녀오는 중에 러브게임을 함께 듣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남편 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옆에서 운전 중인데 라디오에 사연이 나오면 퇴직 후 우울한 남편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악동 뮤지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신청합니다. 야, 남편이 듣고 계시면 감동 받으실 것 같아요. 물론 직접 전해도 되지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김금숙님 남편에게 전합니다 이러면 기분이 또 달라지잖아요. 이제 등산이 뭐 여러 가지로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력 증진에도 좋지만 정서적으로도 등산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남편에게 예, 러브게임이 제 목소리가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또 등산에서 또 큰 힘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퇴직 후의 삶도 두 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어집니다.

0: 샤이니, 스탠바이미, 악동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에 덤으로 한 곡을 더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7: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 르노
9: 4443님의 신청곡 조성모 깊은 밤을 날아서 흐르고 있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청하 씨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팬미팅 기대해 주세요.

0: 안녕하세요. 배우 최무성입니다. 지난해 한 드라마에서 산업재해를 외면한 건설회사 대표를 연기했습니다. 작품 속에선 책임을 회피하지만 제게 있어선 화재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험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고 안전은 녹화가 아닌 생방송이기 때문에 컷도 다시 찍을 기회도 없는데요. 가스 감지기를 비롯한 안전기기들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안전을 완전하게 하는 것. 저 최무성이 단 한 컷의 NG 없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1: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3: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2: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e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e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8: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9: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승열 나라 박수하는 업게임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오랜만에 청하 씨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팬미팅 방송이 끝난 직후에 SBS 라디오 에러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청하 러브게임 혹은 청하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잠깐만요.

0: 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5: I love you.
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5: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5: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7: Who's calling it? Who's calling it? Who? 박사하나의 러브 게임. 아이돌의 숨겨진 매력을 아찔하게 탐구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돌 팬 미팅. 누군지 일렬해서 편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아이돌 팬미팅. 저는 MC를 맡은 박소현이고요.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0: 프로듀스 101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아티스트가 돌아왔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기다움을 잃은 적 없는 가수, 오늘 러브게임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청하는 차원이 달라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너무 오랜만입니다.
0: 너무 오랜만. 청하씨 네.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제가.
1: 너무 오고 싶었어요.
0: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좀 만날 수 있었는데 또 DJ 또 타방송에서 맞아요. 하고 있고 또 너무 뭐 활동이 해외 스케줄도 맞아요. 많았고 이제야 봅니다. 청하씨 안녕하세요.
1: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청하입니다. 제가 지금 몇 년 만에 출연이죠?
0: 이거 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쵸. 2019년
1: 19년이요?
0: 예, 진짜 너무했다. 그간 근데 그 정도로 바쁘긴 했어요. 아, 중간에 맞아. 얘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뭐 윤지성 씨 통해서도 아, 얘기를 그쵸. 많이 듣고 또 최유정 씨, 유정 씨 통해서도
1: 아, 네, 유정이 통해서는
0: 얘기 많이 듣고 예, 정아 씨 얘기는 늘 사실 우리가 하긴 맞아. 했어요.
1: 저도 지성 오빠 통해서 예. 항상 오빠 선배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매번 진행을 하시냐
0: 20년을 넘게 했냐
1: 그러니까요. 그게 또 저는 1년도 너무 쉽지 않았어가지고 예, 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빠한테 대신
0: 맞아요.
1: 거의 질문 살인마처럼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예,
0: 맞아요.
1: 있습니다.
0: 그래서 그 질문을 제가 다 받았고요.
1: 진짜요?
0: 예, 맞아요. 청아 씨의 아, 컴백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아, 컴백 저도.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항상 이제 그 기대하는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청아 씨는 이제 이번에 네. 어떤 헤메코로 나올까, 어떤 아. 안무로 나올까. 사실 저는 춤을 좋아하니까 네. 청아 씨의 그 안무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는데 멕시코.
1: Yes.
0: Yeah, 멕시코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드디어 나오네요.
0: 아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요 근래에 만든 곡이 아니고 그죠 예전 곡인데 어떻게 드디어 달매가 됐는지 네. 좀 얘기해 주세요.
1: 아 이게 사실. 탄생했었던 건 애초에 태어난 건 네. 저한테 데모가 왔었던 건 2021년도쯤이고요. 네. 22년도쯤에 완성이 되어서 그때 가을쯤 딱 이맘때쯤에 맞아요. 나왔었어야 됐는데 네. 제가 그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서 네. 좀 타이밍을 못 찾았어요. 네. 이 곡이. 네. 그러다가 이제 모어비전 합류하게 되면서 모어비전에서는 새로운 음악과 좀 새로운 컨셉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많은 제작진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동의를 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갔어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지난번 알리비오 스트레스라는 노래로 활동한 네. 게 25년도 2월

0: 맞아요.
1: 벌침이었으니까요. 조금만 잘못 지났다간 2년이
0: 예,
1: 넘는
0: 그쵸.
1: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또 그동안에 무대도 하고 이제 아이오아이로서 컴백도 하느라고
0: 예.
1: 준비할 게 많았어요. 아이오아이가 회의도
0: 맞아.
1: 많이 거쳤어야 했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어요.
0: 아,
1: 네.
0: 그래서 이제야 예, 발매하게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패션계에도 그렇고 이제 어른 여자가 이제 추금이잖아요.
1: 어른
0: 요즘에
1: 여자.
0: 어른 여자.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정말 청아 씨만이 할수 있는 이 청아 씨만의 분위기로 그 어른 여자를 풀어낸 것 같아가지고
1: 오.
0: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1: 진짜요?
0: 퍼포먼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1: 감사합니다.
0: 이번에 녹음을 그러면은 예전 버전을 써도 되는데
1: 네.
0: 녹음을 또 다시 한 거죠. 어때요?
1: 사실은 예전 버전으로 최대한 하려고 했어요.
0: 예.
1: 팬분들 이제 예전 이렇게 목소리가 하면 할수록 두꺼워지더라고요.
0: 예.
1: 어쩔 수 없이 이게
0: 네.
1: 생물학적으로
0: 예.
1: 그래서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그 야리야리한 야릇한 야릇한?
0: 예.
1: 야릇한 게 아닌데 그 연한
0: 연한.
1: 그 연한 감성을
0: 예.
1: 좀 전하고 싶어서
0: 네.
1: 그 퍼포먼스와 다르게 좀 유한 감성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거의 건들지 않았고요.
0: 예.
1: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가사가 좀 있었어요.
0: 왜요? 어디? 예.
1: 영어로 해도 되나?
0: 네네.
1: 비속어가 좀 섞여 있을
0: 아,
1: 수
0: 비속어
1: 있는데,
0: 안 돼요. 삐처리해
1: 그쵸?
0: 주셔야 돼요. 예.
1: Living in apartment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0: 그러니까 다 비속어군요.
1: 네,
0: 예.
1: 그 아, 별로인 아파트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네, 고작 이런 데밖에 못 산다고 하면서 열받아서 이제 나 그냥 놀러 떠날래,
0: 예.
1: 테킬라도 있고 예쁜 선셋도 있는 멕시코로 떠날래 이런
0: 예.
1: 가사였는데,
0: 네네.
1: 아, 그게 뭔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0: 예.
1: 저는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0: 예.
1: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아파트가 짱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거 좀 그런데 그러니까 불러놓고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바꾸자, 나스럽게 좀 바꾸자 해서 그 딱 그 부분만 바꾸고
0: 네.
1: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입니다.
0: 아, 그대로 살려서.
1: 네.
0: 그래서 현재와 예전이 공존하는 여러분 그런
1: 맞아요.
0: 특이한 느낌의 음악이 됐네요,
1: 맞아요. 그래서
0: 그럼.
1: 이렇게 말씀 사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0: 네.
1: 조금 더 두꺼워요. 딱그
0: 아,
1: 부분만.
0: 그 부분만.
1: 믹스로도 안 잡혀서 아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건 모른 척 해주시겠지? 아니면 안 들리겠지? 이게 절아서 들리는 걸 수도
0: 네,
1: 있어가지고.
0: 그 비밀을 지금 여기서 폭로하시면
1: 맞아.
0: 어떡해요?
1: 여기서만 폭로할 거예요.
0: 무덤까지 가져가셨었어야지.
1: 아하. 알아차리실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가 제 목소리, 제 바뀐 목소리인지는 말씀 안
0: 그렇죠.
1: 드렸으니까. 네.
0: 어딜까요?
1: 어딜까요?
0: 예, 근데 아마 우리 팬분들은 또 들으면은 다알수 있을
1: 네,
0: 것 같아.
1: 아실 수도 있어요. 좀 재미가
0: 예.
1: 있을 수도 있어요.
0: 네.
1: 아, 이건 최근 목소리? 이건 옛날
0: 옛,
1: 목소리.
0: 맞아. 그더 이제 좀 재밌었던 거는 이게 이제 영어 버전으로만 된게 있고
1: 아,
0: 스페인어로만 된게 있고
1: 맞아요.
0: 영어 스페인어 합한 버전 있고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특이점이에요.
1: 맞아요.
0: 이게 만약에 라이브를 한다 치면 어떤 버전이 제일 어려워요? 올 스페인어가 제일 어려울까요?
1: 아, 네.
0: 그쵸?
1: 아무래도
0: 아.
1: 이 발음이 진짜 저 울면서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노래가 멕시코다
0: 예.
1: 보니까 멕시코 분들이 100% 알아들을 수 있는 음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0: 네.
1: 해서 이제 스페니쉬 버전이라고도 안 하고
0: 네.
1: 베르시온 에스파뇰이라고 했어요.
0: 아, 그게 좀 다르구나.
1: 네,
0: 예.
1: 그 스페인어로 스페인어 버전이라는 거를 표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0: 네.
1: 그조차도
0: 네.
1: 어쨌든 그분들이 또 알아들으시고 클릭을 해야 되니까.
0: 네.
1: 근데 진짜 그 발음이 쉽지 않았고
0: 아.
1: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스페인 분들이 그 뭔가 익숙한 그 어순이라고 해야 되나?
0: 예.
1: 그것과 이제 완전 라틴 쪽 분들이 좀 자연스럽다고 느끼시는 그
0: 어순이?
1: 네, 좀 어순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정확히 스페인어를
0: 네.
1: 잘 몰라서
0: 예.
1: 네, 양쪽 분들이 다 어색하지 않게 들으실 수
0: 아,
1: 있게끔
0: 하려니까.
1: 네 워낙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국가들이 많다
0: 많죠.
1: 보니까
0: 예.
1: 그 어딘가에 잘다 블렌딩 인 하고
0: 아,
1: 싶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어서 한두번 정도 녹음을 다시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0: 언어 때문에, 언어
1: 네.
0: 때문에. 아니, 예전에도 디멘토라고 해가지고,
1: 네.
0: 옛날에도 그 스페니쉬로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싱글
1: 맞습니다.
0: 때도, 디멘토 때도. 그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원래 그걸 좀 그쪽 감성을 좋아하시나 봐.
1: 제가 텍사스 살았을 때
0: 네.
1: 멕시칸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0: 아.
1: 그래서 제 친구 집 놀러 가거나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음악을 항상
0: 예.
1: 틀어놓는 가정이 많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0: 네,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그로서리 샵을 운영을 하셨는데
1: 예.
0: 멕시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동네에서
1: 그로서리 샵을
0: 하셨어요.
1: 했어요.
0: 그래서 이제 거의 거기 뭐 멕시코라고
1: 어,
0: 해도
1: 네네.
0: 그 어색하지 않을 만큼.
1: 텍사스지만
0: 그쵸,
1: 멕시코라 해도 괜찮은.
0: 그쵸.
1: 예.
0: 아무래도 또
1: 문화에,
0: 아무튼
1: 그 문화에 있어서, 예.
0: 근처에도 있고
1: 맞아요.
0: 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리나 사운드나 문화에
1: 맞아요.
0: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1: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영어로 듣는 그런 느낌과는 멕시코 분위기 아마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시면 그 느낌 아실 거예요. 멕시코 무드.
0: 아,
1: 그래서
0: 맞아요.
1: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
0: 맞아요.
1: 있는 문화가 좀 다른데 일단 노래를 먼저 전해드리고 나서 또
0: 네.
1: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이제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곡이 바로 멕시코란 곡입니다. 이게 멕시코로 떠나고 싶다. 나
0: 맞습니다.
1: 떠나고 싶은데 거기가 멕시코야 라는 음악입니다. 들어보세요.

0: 청하 예 7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멕시코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1: 네.
0: 아니 정말 세계에 수많은 국가가 있는데 멕시코로 이게 특별히 딱 좀 정하게 된 예 물론 뭐 어렸을 때 그런 네. 문화 속에 있어서 그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1: 제가 그냥 그 이유 없이 좋아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 이유 없이 그냥 정이 가고
0: 맞아요. 아,
1: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0: 여행 가고 싶기도
1: 네.
0: 하고
1: 그냥 원래 스페인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예. 근데 멕시코라는 그 데모가 저한테 딱 처음 왔을 때 한 스무 몇 곡 예. 이렇게 쫙 이렇게 예나 언니께서 보내주셨는데 예. 오 멕시코 이러고 이제 클릭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강렬함이 좀 있었어요.
0: 맞아요.
1: 나라 자체에도 그 강렬함이 있죠.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 타이틀에서도 오는 강렬함과 그 확실함이
0: 예.
1: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1: 에이.
0: 그쵸.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뭐 갔다가
1: 맞아요.
0: LA 쪽 갔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멕시코로.
1: 네네.
0: 근데 어떻게 멕시코의 첫 인상 또 이번에 갔을 때의 느낌 이런 거좀 얘기해 주세요.
1: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랑
0: 예.
1: 저희 어머니 버킷리스트가 축구를
0: 네.
1: 그 손흥민 선수님께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분들이 너무
0: 네.
1: 레전드잖아요. 그 선수분들이 우리나라로 뛸때 경기를 직관하고
0: 직관.
1: 싶다,
0: 네.
1: 응원한 가고 싶다.
0: 예.
1: 항상 이렇게 몇년 동안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너무 가보고 싶다고.
0: 예.
1: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진짜 귀신같이 딱 그때만 되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가자 엄마,
0: 예.
1: Let's go. 그래서
0: 그래서
1: 진짜 멕시코로
0: 이야,
1: 갔어요.
0: 예.
1: 축구를 보러 갔는데
0: 네.
1: 제가 막 빨간색을 입은 것도 아니고
0: 예.
1: 어떻게 제가 한국인인 걸또 알아보시고 보통은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중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0: 많죠.
1: 나라 갔었을 때도 한국이라고 이제는 당연하게 또 인식을 또 해주시고
0: 네.
1: 막
0: 이거
1: 에
0: 봐.
1: 꼬레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놀고 하긴 했는데 너무 너무 인상이 좋았고 다들 너무 반겨주셨어요. 그래서 코리아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뭔가
0: 바이브.
1: 경계선 없는 사랑이 좀 느껴졌다 해야 되나 할까요?
0: 네.
1: 네.
0: 최고의
1: 아,
0: 경험이었네요.
1: 전 너무
0: 그러면
1: 좋았어요.
0: 아니 그럼 음식도 좀 추천해줘요. 음식
1: 아,
0: 왜냐면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우리는 타코밖에 잘 몰라. 멕시코 뭐
1: 그쵸.
0: 예 그래서 뭐
1: 아,
0: 근데
1: 그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0: 아
1: 사실 우리나라에 없는 음식이
0: 예
1: 없어서
0: 다 있어요.
1: 네, 다 있기는
0: 예
1: 해가지고 아마 다 아시긴 할 텐데 더 전통으로 가면 저도 사실 한번더 가봐야 되긴 해요.
0: 예예 예.
1: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리트 타코를 많이 좋아해요.
0: 아니
1: 뭔가
0: 그
1: 어디 들어가서 먹는 것보다는.
0: 아 스트리트 타코 아니
1: 네.
0: 좀 타코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좀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혹시 터득한 방법 있을까요? 아니면 그 대표님 또 재범 씨도
1: 아,
0: 타코 좋아하시잖아요.
1: 귀신이죠.
0: 귀신이죠. 혹시 뭐
1: 네.
0: 들은 거 있어요? 이렇게
1: 아,
0: 먹어라.
1: 그런 건 딱히 없는데,
0: 네네.
1: 저는 타코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깔끔하게 먹으면 맛이 없어요.
0: 그럼 어떻게 먹어? 지저분하게 먹어야 돼? 지저분하게.
1: 꼭 친구들이랑 먹을 때 흘리면서. 이렇게
0: 아, 예.
1: 손으로 막 먹고 싶은 거더 이렇게 넣으면서 막
0: 아,
1: 꽉꽉 이렇게
0: 네. 한가득.
1: 한입 한가득 먹는 걸좀 추천드리고
0: 아, 네.
1: 깔끔하게 먹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김밥처럼
0: 네.
1: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0: 약간
1: 아니어가지고
0: 햄버거 큰 거,
1: 그쵸?
0: 그런 느낌?
1: 예, 좀 흘려가면 고수 한두 개씩 더 흘려가면서 이제 먹어야
0: 예.
1: 맛있지 않나.
0: 아,
1: 네.
0: 멕시코 가실 분들한테 팁 하나 알려주세요. 어머니랑 갔더니 뭐 이게 너무 좋았다. 뭐, 예.
1: 아, 저는
0: 제일
1: 근데
0: 좋았던 거.
1: 저는 그냥
0: 여행 중에.
1: 자연을 보는 게좀 되게 좋았던 것
0: 네.
1: 같아요. 햇빛도 너무 좋았고 제가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0: 네네네.
1: 그 알레르기 없으신 분들은 태닝 특히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0: 예.
1: 네, 거기 가서 태닝 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0: 네.
1: 바다 좋아하시면 또좀 바다는 어느 나라나 위험할 수 있긴 하지만
0: 네네.
1: 어쨌든 네,
0: 아름답군요.
1: 너무 예뻐요.
0: 아,
1: 석양이.
0: 여러분 강렬한 태양과 예, 강렬한 음식이 있습니다. 예,
1: 네.
0: 정열도 있고 예, 멕시코 추천해 드리면서 이 곡 듣게 되네요. IOI 갑자기 안 들을 수가 없어. 갑자기
1: 아, 네. 너무
0: 들어봅니다.
1: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그치.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공공장소에서 지켜줬으면 하는 에티켓 있으세요?
1: 저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가는 행동이요.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영화를 보고 나서 팝콘이나 음료병을 그대로 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전화를 되게 크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듣기 싫죠. 다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아무래도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거나 문자로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0: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기본적인 예의는 꼭 지키는 게 필요하겠죠.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가 모일 때 우리의 시간은 더 즐거워지니까요. 기본적인 에티켓은 꼭 지켜주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자은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Love Game.
1: 박소연의 Love Game 아이돌과 함께하는 아이돌 팬미팅. 오늘은 오랜만에 청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방송 끝난 뒤에 청하 박소현 검색하시면 이 영상을

0: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어디예요, 거기? 멕시코 그 뮤직비디오가 아. 우리끼리 멕시코라고 생각한 분도 계시고
1: 너 진짜요?
0: 아니다. 난 네. 아닐 거다. 아마 다른 곳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딥니까? 누구누구누구
1: 서울 근교예요.
0: 아하하 제가 승!
1: 제가 조금 환상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0: 아니에요. 근데 네. 정말 그렇게 착각할 만큼 뒤에 배경이 정말 멕시코처럼 맞아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1: 뭔가 되게 어. 채석장에 주는 그 웅장함이
0: 맞아.
1: 있죠.
0: 우리가 채석장 단어를 썼거든요. 네. 야 여기 채석장이다. 근데,
1: 채석장이에요.
0: 근데 정말 멕시코 그 바이브가 났어요.
1: 아 진짜 근데 진짜 춤추기 쉽지 않았어요. 돌, 흙, 모래를 섞었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1: 그러니까 돌을 빼내고 최대한 모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어, 다 쉽지 않았습니다.
0: 이번에 키스 오브 라이프가 그 흙 바닥에서 막 춤을 췄거든요.
1: 네네네네.
0: 키스 오브 라이프. 근데 거기는 그래도 맨발 그래도 아니 청아 씨는 또 야, 거기에 또 있는 또
1: 맞아요.
0: 구두를 아니 대단하십니다.
1: 약간 야생 느낌으로다가
0: 대단해요.
1: 그 라치카 언니들이 안무를 네. 해주셨는데 리안 언니가 제 디렉이세요. 네. 언니가 어떤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라고 제가 몇 번 질문을 한 적인데 네. 그냥
0: 야생
1: 그 정글 야생 그냥 되게 raw 했으면 좋겠다 예. 예. 해가지고 이제 호피 착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예. 퍼포먼스 비디오를 찍게 되었는데
0: 아 그럼 제일 힘들었던 거는 어쨌든 춤추는 데 있어서 바닥이네요.
1: 바닥도 바닥인데요. 예. 이번에는 그 채도를 이렇게 낮춰주시고 예. 그걸로 이제 후반 작업을 멋있게 해주셔서 그게 네. 느껴지지 않겠지만 예. 정말 눈뜨기 힘들 정도로 쨍한 태양팻에서 아.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며칠 동안 진짜 살살 머리를 감았어요.
0: 다 그러니까 상한 거예요. 탄 거예요. 네.
1: 벗겨져가지고 아, 쓰라리고
0: 예.
1: 아직 우리 댄서들도 그 피부 아예 얼마나 덥겠어 했는데 이제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발랐대요. 예. 아.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아. 벗겨진 피부나 이런 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재생하고 있어요 예. 지금.
1: 미안해 죽겠어요. 아. 아니, 그게 왜 안 발랐어.
0: 아. 정한 씨는 그러니까 다음에는 두피 선크림을 어떻게 헤어에도 발라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1: 아, 근데 진짜 그런 거 나오면 너무 획기적 없나요? 예. 우리나라 뷰티 국가인데.
0: 어 진짜 그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 나가 서 있질 않으니까 보통은. 에이, 근데 야 청아 씨 그리고 이번에 안무 보니까 보통은 안무를 두세 군데에서 받아가지고 네. 자기가 좋은 거를 연결해서 붙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다 그냥 한 팀에서 한 거예요? 라치카에서 어떻게?
1: 한 팀에서 라치카 언니들이 4-5년 전에 네. 이미 해주셨었던. 근데 이 노래는 아마. 진짜 뭐 제가 좀 더 편한 손동작이나 예. 뭐 길 제 몸에서의 길 빼고는 네. 거의 수정 없이 갔어요.
0: 아, 그랬구나. 그 네. 요즘에는 좀 많이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1: 아,
0: 그게 다 합하니까.
1: 맞아요.
0: 그 제가 그 뮤직비디오 본 결과로는 남녀의 그 이인무가 뭐 너무 빛났고
1: 네.
0: 이번엔 또 등을 대더라고 땅에다가 청아 씨.
1: 아, 맞습니다.
0: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이게 눕방처럼
1: 네. 끌려갑니다.
0: 네,
1: 제가.
0: 완전히 누워서 정말 다채로운 안무들이 실려 있었어요.
1: 꼭 그 리안 언니가 절 바닥 청소를 한 번은 꼭 시키세요.
0: 근데 예전에는 무릎까지만 했거든.
1: 맞아요.
0: 무릎으로만.
1: 맞습니다.
0: 이번에는 와. 여러분 그냥 다.
1: 그 몸통으로.
0: 예, 다 쓸고 다닙니다. 이 무릎의 문제가 아니야. 아, 그 라치카 언니들 너무하네. 이제 나중에는 막 헤어로 네. 다 머리를, 머리까지 네. 쓰면서 쓸어야 될 것 같아요.
1: 저 다음 순서이신 분들은 깨끗한 바닥을 제가.
0: 네, 미리 다 청소를 하면서.
1: 네, 제가 청소해 놓을 예정이에요. 아,
0: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내가 정말 춤 무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이거 많이 신경 썼다. 좀 미리. 예.
1: 일단은 이 안무 받았을 때 그냥 입이 떡 벌어졌었어요. 아, 너무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게 체력을 진짜 많이 길러야 되고요. 네. 뭔가의 포인트를 준다기보다는 네. 그리고 디테일 포인트를 좀 더 잘 잡으려고 댄서들이랑 오늘도 연습이 있고 내일도 연습이 있고 한데 네. 뭐 디테일이 어땠고 저땠고보다는 그냥 이렇게 광활함을 느끼셨으면 네. 좋겠어요.
0: 네.
1: 그 1절, 2절, 3절에 비슷한 구성이 다 들어가는 게 네.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다채로우실 거고
0: 아, 네. 그 남성과 함께하는 그 2인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1: 페어 안무
0: 네. 페어 안무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1: 맞아요. 중간중간에 그 댄서 친구 이름이 제모인데 네. 제모가 저를 너무 잘 받쳐줘요. 네. 그래서 5년 전부터
0: 아, 계속.
1: 연습을 해온 그 뭐라 해야 되나 짬이라고 해야 될까요?
0: 그럼요.
1: 있으니까 저의 제모와의 케미 기대 많이 해주세요.
0: 맞아요 여러분.

0: 정말 중요합니다. 바닥 청소 잘 해주시고.
1: 네, 그럼요.
0: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제가 볼 때 그 이제 거의 난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새들이 쫙 그 나르면서 모든 동작들이 다 스탑되는 마치 엔딩처럼.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건 어떤 특별한 상징이 있어요? 새가 팍 나르는?
1: 그냥 딱히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자유로움을 좀 표현해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0: 새로. 네. 네네네.
1: 그리고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그 마음을 좀 더 새로 많이 표현해주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0: 맞아요.
1: 감독님이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0: 네.
1: 실제로 새를 풀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0: 못 풀어. 네.
1: 동물학대는 하지 않습니다.
0: 새는 못 풀어요, 여러분. 그 날아가는 새를 어디서 어디가 잡아요?
1: VFX로 그냥 다 잡고요.
0: 예.
1: 네, 그 뭐 CG로 살짝 준 거고.
0: 네.
1: 저희는 그냥 진짜 열심히 춤만 춤추고. 췄기 때문에.
0: 그리고 또 궁금한 건 그게 이제 엔딩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새가 나르면서 그게 엔딩 같은데 갑자기 화면 전환이 되면서 청아 씨가 비를.
1: 아, 맞아요. 맨 마지막에 비를.
0: 그게 사실상 엔딩인 거예요.
1: 맞아요.
0: 그러면 비 맞는 씬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생스러운 씬인데.
1: 맞아요. 근데 그게 약간 그 멕시코 일부라기보다는
0: 네.
1: 이렇게 스포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노래에 대한 살짝의
0: 그만!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나 근데 너무 지금 기대감 커졌어. 왜냐면 그 다음 곡이 그렇게 막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머지 않아서 그럼 내가 만날 수도 있겠네? 라는
1: 멀지 않게 다시 또 찾아뵙고 싶어서
0: 네,
1: 네 이렇게 아직 준비 중에 있고요. 근데 언제 나올 거다라는 뭔가 확실한 약속은 지금 드릴
0: 맞아.
1: 순 없지만
0: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청아 씨가 내년 가을쯤에 또 올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최소
1: 그래도 약속 안 하려고
0: 그래도 5월에는 와줘야 되는데 4월이나 5월에 이제 양심도 없이 막 네. 가을에 나와줄 수가 있어요.
1: 아, 맞아요.
0: 이러면 제어의 스트레스가 내가 그냥 미치는 네. 거지 내가 이제
1: 최대한
0: 정말.
1: 양심 있게 활동하는 가수로.
0: 그래 양심 지켜요.
1: 네.
0: 양심 지켜.
1: 이번에는 꼭 지키겠습니다.
0: 그래서 여러분 그 뒷부분은 어쨌든 예 새로운 또 시작을
1: 그렇죠.
0: 위한 복선일 수 있다.
1: 그렇죠. 약간 이스터 헥.
0: 그래.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1: 네.
0: 예. 여러분 멕시코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청아 스트레스.

0: 스트레스 청하입니다. 아이돌 팬미팅 오랜만에 청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하 씨가 정말 많은 곡들, 그러니까 100곡이 넘더라고요. 막 발표한 노래가.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내년이 10주년인 거죠. 솔로.
1: 네.
0: 데뷔 축하드립니다. 아, 내년에는 근데 좀 달려줘야 되겠다.
1: 내년에도 달릴 준비를 하고 있고요.
0: 그럼. 네. 그쵸. 10주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의미가 있는 네. 해잖아요.
1: 뭐 진짜 소원이라면 소원일 거고 꼭 그렇게 하고 싶지만 네. 제 첫 솔로 콘서트를 해보는 게
0: 우리도
1: 제
0: 좀
1: 소원이에요.
0: 우리도 소원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못 해본 것들이 있네요. 팬들하고.
1: 전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0: 아, 콘서트를 만약에 한다면 이건 그냥 우리 상상이에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네. 어떤 느낌으로 하고 싶은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청아 씨가 정말 많은 이미지 변신을 해서.
1: 네. 어, 그러게요. 제가 뭐 아직
0: 네. 어떤 느낌?
1: 그 공연에 대한 디테일한 느낌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그건 있어요. 그 어떤 노래를 해야 모두가 지루하지 않게 두 시간 혹은 그 이상 앉아서 혹은 일어서서 저랑 즐겨주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콘서트를 처음에 한 5, 6년, 7년까지도 제 마음속에서도 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콘서트를 가면 아는 노래가 나와야
0: 예, 신나서
1: 괜찮더라고요. 아, 예, 예. 저라는 사람도 예.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콘서트를 하고 싶어요.
0: 아니 다 아는 노래지 청아 씨. 우리가 물론 뭐 싱글로 낸 것들도 네. 있지만 그래도 그 남자랑 같이 피처링한 것도 듀엣곡도
1: 아,
0: 많고 다 너무 유명한 그럼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또 들어보면 그 벌써 12시 네. 요즘에 또 이제 들어보면 지금하고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1: 아,
0: 그래서
1: 진짜요?
0: 아마 지금 12시를 부르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때 또 그 느낌이랑 또 춤이랑 또 같이 한다고 네. 해도 또 다른 느낌으로
1: 맞아.
0: 보여질 것 같긴 해요.
1: 좀 더 목소리도 그때보다 단단해지기도 했고
0: 춤도,
1: 웨이브도
0: 춤도.
1: 과격해지기도
0: 더 과격해져 더 꺾이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콘서트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느낌으로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서
1: 좀 다르게 편곡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고요.
0: 막 롤러코스터
1: 그쵸?
0: 이런 거.
1: 아, 맞아요.
0: 우리 진짜 너무 좋아하지.
1: 그래서 좀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처음 듣는 노래라고 하셔도
0: 네.
1: 와 이거 처음 들었지만 너무 좋다라고 네. 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자신 있는 셀리로
0: 예.
1: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0: 여러분 10주년 이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이제 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1: 네.
0: 혹시 또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10주년에는 난 이런 거 팬들 하고 혹은 방송 뭐 원하는 뭐 예능 포함 뭐
1: 예능도
0: 많이
1: 보다도 제 10주년 혹시 솔로 앨범이 나오겠지만
0: 네.
1: 나올 때 그 과정을 다 좀
0: 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1: 네, 기록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0: 네.
1: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비하인드 조금씩만
0: 맞아.
1: 보여드렸었던 게
0: 네.
1: 조금 달아서 네. 뭐 녹음실 비하인드라던가 근데 제가 어떻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지 어떤 작업 들과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0: 시작부터
1: 자세하게. 네,
0: 아,
1: 네.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장르는 해보지 못한 장르가 너무 많고.
0: 네네. 네. 왜냐면 앨범 처음 기획부터 청아 씨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변형돼서 여기까지 왔는지가 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사실 기획부터 하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어요. 그 스트레스 네. 알리비오랑 네. 그 점점 더 영역이 많아지는
0: 넓어지는
1: 것 같긴 한데
0: 네.
1: 사실 첫 번째 회사에서 진행했던 좀 저의 뭐 대중분들이 아는 저의 곡들은 제가 거의 관여한 게 안무나
0: 그쵸.
1: 컨셉 정도?
0: 맞아.
1: 네. 네.

0: 편집이나 앵글 잡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고 뭐 종이 한 장까지 정하게 되는 거는
1: 스트레스
0: 최근,
1: 네. 스트레스 이후에
0: 네, 맞아요. 스트레스 점점 많아지는 맞아. 것 같아요.
1: 이번에 헤어 컬러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어요, 정화 씨?
0: 아, 이번 헤어 컬러요?
1: 아, 이번에 진짜.
0: 근데 진짜 다들 놀라시긴
1: 하는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아까
0: 예. 탈색을 하지 않았어요.
1: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그 색깔을?
0: 그냥 한 번에 쌤이 빼주시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잘. 근데 네. 제가 플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네네, 플레이라는 노래 했었을 때 살짝 주황빛이 도는 네. 헤어 컬러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네네. 팬분들의. 네. 그래서
1: 지금보다 좀 더 밝은.
0: 예, 좀 더 브라운 끼가 도는.
1: 네네네.
0: 지금 레드 끼가 좀 더 많이 도는데.
1: 아, 지금 레드. 예. 네.
0: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 번 더 가자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가게 되었고요.
1: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약간 레드가 더 많이 섞인 브라운입니다.
0: 네, 레드 예. 브라운?
1: 예. 네. 예전에는 오렌지 브라운.
0: 네, 맞아요. 레드 오렌지다.
1: 레드
0: 지금.
1: 오렌지.
0: 네.
1: 레드 오렌지. 혹시 이번에 메이크업에도 혹시 포인트 준 거 있어요?
0: 메이크업 포인트는 전 늘상 그 당일날에 알아요. 언니들이 좀 즉흥적이시기도 하고 근데 아마
1: 스모키처럼 이번에 좀
0: 그러니까요.
1: 약간 예.
0: 그 스모키도 그날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스모키가 왜냐면은 그 어느 정도는 말씀해 주시고 네. 맞추는 것도 당연히 이 정도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네. 그분의 전문 그거잖아요. 분야잖아요.
1: 그럼.
0: 그건 어느 정도 이제 네. 언니한테 맡기는 편이고
1: 네. 뮤직비디오 당일에 알았다. 이 정도 스모키일 줄이야.
0: 그렇습니다.
1: 예, 오늘 이번에 뮤직비디오 외에 이제 음악 방송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또 다른 또 메이크업이 그렇습니다. 탄생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에 팬분들이 정말 청아 씨 나온다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0: 네.
1: 그 중에 공통된 질문을 저희가 추려서 붙여놓은 거예요. 읽어보시고 예 한 개만 뽑아주세요.
0: 최근에 건강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네. 자기 전에 핸드폰 하는 게 안 좋다고 해서 네. 대신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청아 씨는 잠들기 전에 주로 뭐 하세요?
1: 네. 진짜.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 좀 해줍니까, 청아 씨?
0: 저 할 때도 있고 네. 솔직하게 안 할 때도 있고요.
1: 네.
0: 근데 스트레칭 살짝 습관인 것 같아요.
1: 습관이에요.
0: 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저를 늘리고 있는 편이고
1: 예, 예.
0: 저는 잠들기 전에 다음날 뭘 해야 되는 거 한 번씩 쫙 정리하는 시간도 좀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보통 집안 정리를 좀 하는 것 같아요.
1: 아, 집안 정리 뭐 어떤 거야? 뭐 어질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0: 네, 없는데 그그 예. 그 당일날에 뭐 선물을 받았다거나
1: 아, 그런 거 다 정리하고 자요?
0: 네. 야. 웬만하면은 많이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자는 예. 편인 것 같기도 예. 하고 또 당연히 뭐 그냥 감사기도 무조건 하고 자는 것 같아요.
1: 오늘 하루를 네. 정리하면서 감사기도 네네네네네. 그거 중요해요.
0: 감사기도 하고 이불 부드러운 거에 또 한 번 감사합니다.
1: 아, 소소한 거에 하고. 감사하면서
0: 네. 그 베개에 감사하고
1: 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면은 좀 행복하게 잠이 들 수 있어.
0: 네. 너무 네. 행복해요.
1: 그렇죠. 왜냐면 감사하면서 자니까
0: 맞아요.
1: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0: 하나만 더요. 네. 좋아요. 응. 청아 언니, 언니는 데뷔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저 내일 알바 첫 면접합니다.
1: 면접.
0: 오,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예, 이거 팁 좀 알려줘요.
0: 저는 사실 이게 오디션은 많이 떨어져 봤는데 그 알바는 매번 합격하긴 했어요.
1: 야, 와, 아, 야 이것도 또 다른 재능이네. 아니 그러니까.
0: 그, 오. 이유를 한번 제가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1: 왜 나를 뽑으셨나
0: 네 되게 이러면 좀 이상하게 또 들릴 수 음성이 되게 좋았대요.
1: 목소리?
0: 네 음성과 그냥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예. 아니면 왜 이 직업을 뭐 아니면 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
1: 정확히 좀 물어봤어요?
0: 네 정확히 물어봐 주시면 네. 저 정확히 답을 드리고 못하는 건 못한다 배워야 합니다
1: 얘기 그렇게 했어요?
0: 네 그냥 솔직하게 그 못하는 건 죄가 아니니까요.
1: 야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되네. 막 못해도 막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분이 오히려 떨어지고 네. 아 못하면 못한다라고 정확히 네. 밝혀라.
0: 못하지만 알려주시면 열심히 배우겠다.
1: 오케이.
0: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 청소나 빠릿빠릿하게 하는 건 자신 있다.
1: 그렇게 해요?
0: 아, 네. 진짜 그런 건 자신 있었어요.
1: 예, 예.
0: 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1: 예.
0: 알바할 때.
1: 그냥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네,
0: 열심히 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여러분 팁이 좀 되셨죠? 예.
0: 눈을 피하지 마시고, 그냥 막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지 마시고, 예.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다. 못하는 걸 어떻게 배워가는 거지.
1: 아, 엄청 당당하네. 여러분 지금 이 자세가 엄청

0: 엄청 당당해요. 아 근데 이런 솔직함이 네. 먹혔다는 거잖아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어 너무 좋은 팁 감사드려요. 광고 저희 안 들었죠. 예, 너무 흥분했어 제가.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뭐 특별한 명절 선물 없을까?
5: 우리 대리굿. 맛있는 우리배 몰라?
4: 우리배?
5: 건강 두 배, 행복 두 배니까.
4: 아, 그래서 우리 베리 굿.
6: 명절엔 기억하세요. 우리 베리 굿. 선물 베리 굿.
5: 명절 선물은 우리 배입니다. 한국 배연합회 배자조금.
7: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 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큰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 맛김 세트. 30년 전통 도화드림에서 소프트 극세사 스프레드. 국내 제작 몽스홈에서 3단 접이식 매트리스.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8: 박서현의 러브게임 오늘 청아씨와 함께 했습니다. 멕시코 끝곡으로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9: 안 돼요.
8: 안 돼. 오늘 어떠셨어요?
9: 또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사실 아 너무 시간이 빨라서 제가 얼른 양심 있는 가수로 컴백을 하도록 그때 못한 수다를 네, 네 진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올게요.
8: 청아씨 네. 진짜 빨리 와주셔야 돼요. 네. 아니면 양심 없는 가수로 내가 진짜 회사에 그렇죠. 재범씨한테 글 쓸 거야. 아, 진짜 네.
9: 양심 있는
8: 가수로 예, 청아씨 빠른 또 컴백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멕시코 활동 예, 잘 부탁드립니다.
9: 감사합니다. 예,
8: 끝으로 하트 사랑해요라고 카메라 네. 보면서 끝인사 보내드릴게요. 아유. 귀엽게 해주세요. 네. 둘, 셋.
9: 하트들 4, 5년 동안 멕시코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8: 사랑해요. 안녕. 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썬팅 할 때는
1: 프리미엄 썬팅 필름 시공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0: 어프프 썬팅.
2: 안녕하세요.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년의 기한팔사
3: 장도연입니다.
2: AI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3: AI 파트너와 직접 데이트를 하며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국내 최초 AI 연애 실험
2: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 연애에는
3: 매주 목요일 밤 9시 SBS에서 방송됩니다.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좌우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늘 옆에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를 뜻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좌우명을 각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때 유행한 백문백답에도 이 질문이 꼭 들어갔잖아요.

아마 지금은 좌우명이 따로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떨칠 수 있는 말을 기억해두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자꾸 우울해지는 일요일 밤입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그 말을 떠올리며 월요병을 물리쳐보시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9월 6일 일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로꼬 그리고 펀치의 Say Yes였습니다. 예전에는 이 좌우명을 꼭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말을 했는데 아 뭔가 부정적인 마인드들도 좀 생기긴 했는데 이렇게 살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려고는 네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도 최대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2627님 친구네 핫도그집 개업식 일 도왔어요. 발바닥 땀나게 열심히 했는데 친구가 네가 복덩이라 손님이 많았다고 칭찬해줬어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사람을 몰고 다니는 분들. 그 전대.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아 진심. 왜냐면 저랑 엄마랑 엄마인가? 저는 이제 항상 데이트할 때 이제 엄마랑 거의 대부분 하는데 제가 혼자 가면 진짜 되게 조용했던 가게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진짜예요. 그래서 음식점도 조금 한가하네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 막 바글바글 해줘요. 아 어떡하지? 다 방문해야 하나? 아 라디오에 좀 올렸으면 아 그러게요. 아 라디오랑 가게 좀 다른가? 희한하네. 여러분

영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분들 혹시 차 안에서 듣고 계시다면 저희 웬디의 영스트리트 가능하거든요. 네, 오픈되어 있으니까 뭐 홍보가 아니더라도 심심할 때마다라도 뭐 갑자기 수다를 떨고 싶다.

넣어드리는 시간, 차트 자리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한 일이나 계획을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눈과

0: 건강기능식품.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5달.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3: 5달.
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7: I love you.
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7: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유유 제약.
8: 뭐 특별한 명절 선물 없을까?
9: 우리 대리굿. 맛있는 우리 배 몰라?
8: 우리 배?
9: 건강 두 배? 행복 두 배니까.
8: 아, 그래서 우리 베리굿.
10: 명절엔 기억하세요. 우리 베리굿. 선물 베리굿.
9: 명절 선물은 우리 배입니다. 한국 배연합회 대자조금.
1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4: 레노.
15: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레노.

함께 하는데요. 좋은 기운이 따라줬으면 하는 계획, 응원받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행운의 노래를 골라볼 오늘의 차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인데요.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보기 전에 긍정의 기운만 100% 채워줄 노래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에서 100위를 차지한 정준하 스위스어로의 정준하여 듣고 올게요.

행운이 필요한가요? 응원이 필요하신가요? 그럼 완디가 만들어 드릴게요. 행운만 존재하는 차트 자리 운세.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 시작했습니다. 1, 2부는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

시장 구경 갔다가 계획에 없던 화분 하나를 사왔습니다. 거실 소파 옆에 뒀는데 생각보다 집 분위기랑 잘 어울려서 만족스럽네요. 하나 더 사와도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지현님, 식물과 정말 친한 사람이 있고 조금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멀리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친해지고 싶어도 제가 식물들에게 도움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현님께서는 어떤 타입이신지 그거에 따라 구매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식물들 중에서도 물을 많이 안 줘도 가끔만 줘도 오래가는 그런 식물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또 구매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에서 박지현님에게 좋은 기운만 보내드릴 수 있는 노래로 골라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곡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차트 속 18위 곡인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화분 너 내꺼 하자 라고 외치는 느낌으로 골라봤습니다. 집에 식물을 두면 분위기도 달라지고 좋잖아요. 시장에서 내꺼다 싶은 화분을 사서 잘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박지현님에게 용기를 드릴 이 노래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듣고 올게요.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익명으로 남겨주신 사연을 이어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

사연입니다. 곧 아내 생일이라 딸이랑 같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꽃다발도 예약해뒀어요. 당일까지 들키지 않고 잘 전해주는 게 미션입니다. 아이에게도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해뒀네요. 안 들키고 성공적인 이벤트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안 들킬 것 같은데. 네, 이 깜짝 선물도 뭔가 잘 숨겨두시고, 왜냐면 아내분께서 만약에 청소를 하시다가 발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곳 아니면 직접 계속 들고 다니신다던가. 그리고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눈치가 좀 빠르시다면은 들킬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정말 아내분께서 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네. 또 이번 사연도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중학교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여행 테마는 랜덤인데요. 운전자도 랜덤, 숙소도 랜덤, 메뉴도 랜덤으로 정할 예정이에요. 이번 모임 주최자는 저여서 게임을 준비 중인데요. 모두가 만족하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이거 영상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아, 뭔가 추억으로 남기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랜덤 뭐 돌리는 판을 만든다던가 미니 판을 만들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영상 찍어주세요. 저는 못 보지만 찍어봐주세요. 네, 이번에 익명으로 사연을 남겨주신 두 분을 위해 노래를 골라보겠습니다.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곡으로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정했습니다. 이번엔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에서 46위를 차지한 소야 피처링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두 분 모두 준비하는 게 잘 돼서 랄랄라 즐겁게 웃길 바라며 골라봤습니다.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준비한 일들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긍정의 기운 가득 채워줄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소야 피처링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0: 이소나입니다. 작년에 트롯 경연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저는 현역 4년차 무명 가수였고 제작진 예선에서만 두 번 탈락한 경험도 있었죠. 그럼에도 다시 도전한 이유는 노래는 제게 분신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힘든 날에도 좋은 날에도 언제나 저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할 거니까요. 늘 함께한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스감지기가 참 든든합니다. 위험을 먼저 알아차리는 가스감지기가 늘 함께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안전이 완전해지는 거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3: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2: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3: 스파 자비니 스파
4: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5: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 정보.
2: 타닥타닥 모닥불에 노릇노릇 구워먹는 마시멜로, 캠핑의 낭만이죠. 그런데 이 달콤한 간식 마시멜로가 원래는 약으로 쓰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시작은 고대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에는 늪지에서 자라는 마시멜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성분을 약으로 썼다고 해요. 지금의 마시멜로라는 이름도 이 식물에서 따온 거죠. 그러다 19세기 들어 설탕과 녹말 등을 이용해 과자로 만들어졌고, 여기에 젤라틴을 넣으면서 지금처럼 폭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을 내게 된 겁니다. 약으로 쓰이던 식물에서 달콤한 과자로 변신한 마시멜로. 알고 보니 꽤 오랜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지금 서울 기온은 23.8도입니다. 정기한입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2부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자리 운세로 함께 할게요. 응원받고 싶은 분들, 행운이 따라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영스로 보내주세요. 사연 남겨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영스 홈페이지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완서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3038님, 이번 학기엔 장학금을 받는 게 목표예요. 동기랑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그래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 저는 또 장학금을 또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 3038님을 위해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에서 노래를 골라볼게요. 제 눈에 띈 곡은요.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16위인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3038님에게 자신감을 가득 채워줄 노래 같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시험 보는 날이 다가올 때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난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보는 거예요. 목표하는 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길 바라며 저도 응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저희는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듣고 올게요.

0: Oh my god.
1: 21의 내가 제일 잘 나가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9530님,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목감기에 걸렸습니다. 어제는 목소리도 잘 안 나왔는데 병원 가서 링거를 맞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잘 맞춰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래도 다음 주 뭐 초인지 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음 주라는 거에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병원 갔다 오셨다고 하니 약 처방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목이 안 좋을 땐 자극적인 음식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게 더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더 붓게 만들어서 자극적인 음식은 최대한 피하시고, 물, 커피 건조한 거 말고, 원래 커피가 성대를 그렇게 건조하게 만들진 않는데요.

근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시게 된 물을 잘 안 마셔서 커피보단 물이 좀 좋다는 파여가지고 따뜻한 물, 좀 미지근한 물을 자주 챙겨서 마시면은 그나마 조금 더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노래를 골라야 하는데요.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에서 어떤 곡이 좋을지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9위를 차지한 슈퍼주니어의 Mr. Simple. 노래 제목처럼 아주 심플하고 깔끔하게 발표를 잘 마치길 바라며 골라왔습니다. 팀원들도 인정할 정도로 완벽한 발표가 될 거예요. 발표 날까지 목 관리 잘 하시고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희는 9530님에게 응원을 보내드릴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Mr. Simple.

이어서 만나볼게요. 장세현님, 요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친구가 운동을 싫어해서 자전거라도 같이 타자고 시작했는데 둘 다 재미를 붙여서 기록 경쟁까지 하고 있어요. 언젠간 자전거 타고 전국 여행도 해보고 싶은데 와우, 안디가 용기를 주세요. 와우, 전국 여행이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근데 심지어 친구분이 운동을 싫어했는데 지금 재미를 붙여서 또 열심히 타고 계신 거잖아요. 아, 이게 오래오래 가서 건강에도 좋다 보니 전국 여행? 아, 그 힘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뿌듯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지금 또 재미있게 친구분과 오래오래 또 이 취미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우성님, 동네에서 작게 시작한 가게를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옮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계획만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좋은 제안을 받았거든요. 와이프도 옆에서 응원해주고 있어서 많은 힘이 됩니다. 영스에서도 좋은 기운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좋은 제안을 받았다는 건 또 우리 우성님께, 우성님 가게가 그만큼 좋은 가게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도 받게 된 것 같아요. 아, 또 옆에서 응원해주시는 아내분도 계시다 보니 더더욱 든든하고 힘이 되실 것 같습니다. 걱정 말고 더더욱 넓은 곳으로 이전하셔도 더더욱 잘 되시길 응원합니다. 제가 차트에서 아주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노래로 골라볼게요. 이번엔 바로 정했습니다.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58위 곡인 유재석과 이적이 함께 부른 말하는 대로. 두 분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겁니다. 장세현님은 자전거 타고 전국 여행, 우성님은 더 넓어진 가게도 잘 되시길 바라며 좋은 기운만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유재석과 이적이 함께 부른 말하는 대로 듣고 올게요. 나 스무 살 적에

이곳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떼.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떼?
5: 오떼.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Walk it,
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4: walk it 안전화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표나 계획이 있는 분들, 행운과 긍정의 기운이 필요한 분들은 영스 홈페이지

0: 차트 자리 운세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이어서 3, 4분은 차트에서 꺼내드려요가 이어집니다. 추억의 노래도 듣고 완소들을 위해 아주 쉬운 퀴즈도 준비했으니까요. 꼭 참여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3위 곡인 백지영 피처링 리쌍의 회상 듣고 3부에서 만나요.
1: 게리게리.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구르삼.
1: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건일구조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3: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2: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8: 기업이 잘 되는 경복,
9: 잠재력을 전문가로
8: 경복,
9: 4호선 캠퍼스
10: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1: 경복대학교.
10: 수도권 대학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일요일 밤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함께 추억의 노래를 꺼내들으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차트는 바로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인데요. 노래와 함께하는 간단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하며 영수와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일상을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차트송 노래들 만나보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1504님, 오늘따라 가는 곳마다 신호가 딱딱 바뀌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만 기분이 좋아. 복권 사려고요. 아, 근데 이럴 때 있죠. 다 초록불이잖아요. 예. 뭐지? 오늘 왜 날 돕는 건가? 이런 생각. 저는 복권을 한 번도 구매를 해본 적은 없지만 저 같아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또 이효리님, 기분 전환 겸 네일아트 받고 왔어요. 가을가란 컬러로 손톱 예쁘게 물들였답니다. 네일 받고 나니 기분이 좋네요. 미용실이나 네일샵 가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완디도 그런가요? 내일 미용실 가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 너무 좋아하죠. 네, 네일도 받으면 손톱 모양도 예뻐지고 또 색깔에 따라 진짜 한 달 내내 예쁜 손톱을

유지할 수 있어서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미용실도 샵 같은 경우도 헤어에 조금 변화를 좀 준다던가 마지막에 또 스타일링까지 해주시니까 뭔가 그날은 어디 돌아다녀야 될 것만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쁘게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두 개의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들 노래는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13위 곡인 10cm의 안아줘요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14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허각의 Hello, 2번 티아라의 롤리폴리.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안아줘요가 몇 글자죠? 네 글자죠?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10cm의 안아줘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0cm 안아줘요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14위인 2번 티아라의 롤리폴리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10cm 안아줘요에 이어 티아라의 롤리폴리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볼게요. 장윤선님, 저녁에 냉장고 파먹기 했어요. 계란 2개 부쳐서 나물에 고추장 넣어 비빔밥 해먹었습니다. 홍합 미역국과 같이 먹으니까 배가 너무 불러서 라디오 들으면서 스트레칭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맛있겠다. 원래 냉장고 털어서 먹기? 이거 맞나? 냉장고 털기! 털어서 먹기래. 냉장고 털기! 이럴 때 가장 재밌잖아요. 생각보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맛있는 메뉴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호불호 없이 항상 맛있는 메뉴 뭐죠? 비빔밥이죠. 네, 계란은 항상 있어야 되고 너무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혜림님, 오늘 아이가 머리 파마하고 싶다고 해서 미용실 데리고 가서 레이어드 컷 파마했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기분 좋아해서 저도 기분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요새 파마가 안 되는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파마를 하고 싶어요. 아, 이상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네, 레이어드 컷 파마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뭔가 스타일링 안 해도 되고 예쁘잖아요. 네,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73위 정영돈, 정재형의 순정 마초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74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바이브의 수리야, 2번 김보경의 아파.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노래도 두 남자가 부르는 노래라는 거.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정영돈 그리고 정재형의 순정 맞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영돈, 정재영의 순정마초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74위 1번 바이브 수리아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6: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5: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6: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7: 중부대학교.
5: 중부대학교와 함께
6: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1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4: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3: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4: Bad boy, I gotta be a
13: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심의 필.
15: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올가을 전세계 도자예술이 한자리에. 전시, 체험, 키즈 비엔날레, 아트마켓으로 만나는 도자의 새로운 매력.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만나요. 땅이 만든다, 2026 경기도자 비엔날레.
1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8: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9: 케어 원해요?
20: 케어원 헤어.
19: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0: 케어원 헤어.
19: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0: 케어원 헤어.
19: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0: 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를 함께 할게요. 그럼 저희는 K-Will 피처링 지하의 그대의 길 바래요 듣고 4부에서 만나요.

0: 초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1: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0: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1: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그랜드 오픈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2: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5: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4: 돈 머리 비 하겐
5: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4: 돈 머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머리 비 하겐
6: 유구한 역사가 담긴 남한산성에서 제31회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가 펼쳐집니다. 남한산성 성곽축성 400주년 기념 전통체험부터 다양한 먹거리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SBS 생활정보
10: 올가을 단풍 구경을 계획 중이라면 서울 종로구 성균관으로 나들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난달 35개월간 진행됐던 성균관 대성전의 보수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인데요. 성균관에는 500년 넘게 자리해온 천연기념물인 은행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공사 때문에 답답한 가림막이 시야를 가로막았지만 공사가 무사히 끝나면서 이제 아무런 방해물 없이 아름다운 은행나무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죠. 이곳의 은행나무는 모두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라서 특유의 고약한 냄새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성균관은 매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별도의 예약이나 입장료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하죠. 지금 서울 기온은 23도입니다. 정기안입니다.
1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웬디의 영스히트 4부 시작했습니다. 4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억의 노래를 꺼내드리며 잠시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들어요로 함께할게요. 오늘은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노래와 함께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퀴즈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노래 듣기 전에 완소들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박혜련님, 완디,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9월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너무 축하하지만 저의 몇 안 남는 친구들이 다 결혼해서 슬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친구분 너무 축하드린다. 네, 심지어 또 영국에서 또 멀리 일하고 계신데 계속 또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네, 뭔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고 하면은 나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생각부터 시작해서 뭔가 외로운 느낌도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혜련님도 가시게 될 거니까 네,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6639님, 강아지를 입양한 뒤로 매일 산책하고 있어요. 덕분에 5kg나 빠졌어요. 힘들어도 꼭 참고 오늘도 같이 달려봅니다. 코코야, 올해 함께하자. 너무 좋다. 근데 강아지를 또 키우시고 난 다음부터 산책을 꼭 강아지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산책을 통해서 진짜 다이어트 하신 분들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표를 하고서 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워낙 또 걷는 양이 또 강아지마다 산책을 자주 해줘야 되는 좀 많이 해줘야 되는 강아지가 있고 좀 덜 해줘도 되는 강아지들이 있는데 산책은 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네. 또 4349님 병원 입원한 지 10일이 넘어가요. 수술한 부위도 점차 나아가고 답답해서 얼른 퇴원하고 싶어요. 아직 다리가 붓고 힘들긴 하지만 나가서 살살 걷다 보면 빨리 회복되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괜찮으시, 어떻게 하다가 다치셨는지. 네. 그래도, 또 수술한 부위도 나아지고 계시고, 하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원래 초반은 회복이 될 때 초반은 붓고, 점점 붓기가 빠지면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병원에서 살살 걸으라고 했는지, 뭐 그런 거에 따라 병원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계세요. 이런 데가 있고, 이제 지금부터 슬슬 걸으셔도 돼요. 뭐 움직여주세요. 이런 걸 좀 따라서 해주시면, 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좋아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8373님 엄마 따라 배드민턴 치러 나왔는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선선해지면 더 많다는데 배드민턴이 이렇게 인기 있는 운동인 줄 처음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요새 배드민턴 관련해서 문자들도 중간중간 좀 오고요.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있는 운동이에요. 네, 문자도 많이 받고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뭐 배드민턴 하러 갑니다라는 것도 많이 보게 되어서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번에도 퀴즈 나갑니다. 두 개 보기 중 다음에 이어질 순위의 노래는 뭔지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67위 스커리 피처링한 브레이브걸스의 툭하면 이고요. 이 뒤에 이어질 곡은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68위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1번 유키스의 네버랜드, 2번 린, 그리고 나윤건의 추팝 추. 힌트는 이분들의 대표곡이 있죠.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스커리 피처링한 브레이브걸스의 툭하면.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스컬리 피처링한 브레이브 걸스의 툭하면에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듣고 계시죠?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68위 1번 유키스의 네버랜드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스컬리 피처링한 브레이브 걸스의 툭하면에 이어 유키스의 네버랜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완소들의 사연 이어서 만나요.

만나볼게요. 3329님, 휴대폰이 고장나서 데이터가 싹 날아갔어요. 내 사진들, 내 기록들 너무 아까워요. 아, 미리 백업 좀 해놓을 걸. 아이고. 저는 그래서 사진, 동영상, 뭐 그리고 저한테 중요한 파일들, 연락처 이런 거는 그 핸드폰마다 저장 공간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날리기엔 제 추억도 날아가는 거라서, 그리고 가끔씩 중요한 것들도 있어서 그 공간 있죠. 저장 공간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험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공간 같은 거를, 저장 공간을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2008님, 완디, 저 오늘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거절당했어요. 하하.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직접적으로 들으니 씁쓸하네요. 쿨한 척 했는데 사실 마음이 아파요. 오랜만에 혼술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거를 상대방이 계속 뭔가 이어나간다던가, 마음이 없지만 이어나간다던가, 그런 것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또 이런 거를, 그래도 나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에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고백을 못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또 2908님과 되게 잘 맞고 성격 성향 잘 맞는 그런 또 분이 나타날 겁니다. 또 이신미님,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 방을 싹 정리했어요. 바닥에 굴러다니던 물건들도 전부 제자리에 깔끔하게 올려뒀는데 방금 보니 벌써 다시 어질러져 있네요. 아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 정말 허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아이의 나이가 조금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전에 차라리, 예, 자기 전에 정리하시는 게 어떤지. 어차피 어질러질 거니까 자기 전에 아이를 재우고 그때 그냥 정리를 하시면 또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그 방과 그 환경을 한 12시간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네, 다 아이가 주무신대, 아이가 자고 난 다음에 청소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오구사님, 동생이랑 돈 모아서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렸어요. 큰 지출에 살짝 어지럽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당분간 사직서 꺼낼 일은 없겠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그걸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래 해야겠다, 아니면 약간 사직서 꺼내지 말아야지, 그쵸? 뭔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차트의 노래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퀴즈 나갑니다. 첫 번째로 들을 노래는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85위, 천상지희 다나 그리고 썬데이의 나 좀 봐줘 인데요. 이 뒤에 이어질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86위의 노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둘 중 어떤 곡일까요? 1번 2개월의 여우야, 2번 써니힐의 Midnight Circus. 아까 정답이 몇 번이었죠? 이번엔 다른 번호를 한번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전상지희 다나 그리고 썬데이의 나 좀 봐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천상지희 다나 썬데이의 나 좀 봐줘 이어진 두 번째 노래는요, 지금 나오고 있죠. 2011년 9월 첫째 주 차트 86위 2번 써니힐의 Midnight Circus였습니다. 그럼 이 노래 끝까지 듣고 올게요.

0: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심심한데 지금 재미있는 데 없을까? 데려다 줘.
2: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영스트리트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8시. 지금부터 최적의 경로로 9월의 영스 선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스 추천 경로로 재탐색합니다. 잠시 후 8시 방향 우측 도로입니다. 약 500m 앞 완디 덕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트리트를 즐겨 찾는 경로로 등록할까요?
3: 응! 좋았어!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시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노래도 꺼내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차트에서 꺼내 들어요로 함께했는데요. 퀴즈 정답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후 선거표 확인해 주시고요. 영시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남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썬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썬팅 어프프
1: 썬팅. 안녕하세요.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 연애 기한84
2: 장도연입니다.
1: AI와 사랑이 가능할까요?
2: AI 파트너와 직접 데이트를 하며 감정의 변화를 관찰하는 국내 최초 AI 연애 실험.
1: 나의 AI 파트너 기이한 연애.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가을이 온다. 기온, 습도 내려가며 점차 선선. 다음 주까지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

안녕하세요. 2026년 9월 6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가야지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가을이 온다. 기온 습도 내려가며 점차 선선. 다음 주까지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 분명히 얼마 전까지 폭염으로 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공기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느껴지시죠? 아직 뭐 낮에는 구름 안 껴있고 그러면 사실 따갑긴 한데 이게 그 폭염 속에 진짜 그 따가움이랑은 달라요. 예, 견딜만한 따사로움이고 저녁 때 되거나 아침에는 약간 서늘한 느낌도 확실히 있고 괜찮습니다. 이제 여름이 슬슬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또 여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고 기온과 습도가 모두 내려가면서 날씨가 점점 가을 기운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진다니까 가을 날씨 외출도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일교차 크니까 뭐 걸칠 거 들고 다니시고 즐길 수 있을 때 바짝 즐기시기 바랍니다. 곧 또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판까지 마피아. 오늘은 가창력 넘버원 국가대표 보컬리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아의 고음장인 이보람, 고음 폭격기 흰 박혜원, 우정을 자랑하는 보컬리스트 두 분과 마피아 게임을 해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광고 듣고 코너지기 유희관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건강기능식품.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5: 에드마일스 오피스팩은 신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노바렉스.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0: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0: 한 가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홍진호, 넉살, 김지영, 오존, 지혜은 그리고 유지혜에 이어서 이분 결혼 발표 소식도 기대가 되네요. 유희관 씨 어서 오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혹시 뭐 그 물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1: 아니요. 전혀 없고요.
0: 전혀 없어요?
1: 네. 뭐 축하합니다. 네, 예. 너무 다들 축하하고 그렇죠. 부럽네요. 사실. 네.
0: 배텐만 거쳐가면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제 유희관 씨 차례거든요.
1: 저도 뭐 결혼 만약에 한다면 그때 여기서 가장 먼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이렇게까지 또
1: 지혜도 지금 기사로 알려진 거 아니에요?
0: 예. 예. 그래도 저한테 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1: 아, 저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예.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해가지고. 예.
0: 여기 뭐 사실 DJ도 예. 딴 데서 먼저 터져가지고 예. 네, 죄송하네요.
1: 네네네.
0: 송혜나 씨랑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 또 갑자기요?
0: 아, 이혜정 씨 채널에서 소개팅을
1: 그냥 뭐 않습니까? 워낙 또 혜나랑 또 혜정 누나도 워낙 친한 분들이기 예. 때문에 그냥 편하게 그냥 촬영하다 왔습니다.
0: 골대녀 네. 좀 보러 오세요.
1: 골대녀요? 예. 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네. 꽃다발 들고.
1: 네, 알겠습니다. 예. 구척장신. 네.
0: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우리들의 사랑과 이별을 노래로 대변해온 국내 최고의 여성 보컬리스트 두 분이죠. 애절한 감성과 폭발적인 고음으로 밀당하는 명품 보컬 보람 씨와 이보람 씨. 조용히 감정 쌓다가 미친 고음으로 감정 폭발시키는 고음 폭격기 흰 박혜원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2: 안녕하세요.
0: 아유, 베텐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리면.
2: 네, 안녕하세요. 시아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가수인 박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0: 자, 박혜원 씨는 또 베텐과 전화 연결도 하고 마피아 게임도 하고 비매너 네. 코너도 하시고 베텐과 많은 인연을 쌓았거든요.
3: 맞습니다. 자주 안 불러주셔가지고 좀 너무 서운해요.
1: 왜 안 불렀어요?
0: 왜 안 불러? 무슨 얘기죠 이게? 저희는 뭐 매주 나오셔도 되는데.
3: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예. 저번에 신곡 그 비매너였던 것 같아요. 네네. 신곡 홍보하러 나왔는데 노래하다 중간에 와 이렇게 자르시길래.
1: 네. 진짜 비매너네.
0: 제가 한 커터, 맥커터를 해가지고.
3: 네. 노래 듣다가 이제 박수로 커트를 하셔가지고.
0: 그만큼 뭔가 그 짧은 부분에서 박수가 터질 정도. 그 정도로 제가 폭발력을 느꼈다는 것이고.
1: 제가 그때 이후로 계속 담아두고 지금 말하려고 오늘 다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야,
0: 네. 그게 언젠데 지금
1: 언제적이에요?
0: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부터.
1: 계속 이거 노리고 왔던
0: 그러니까.
1: 거야 지금.
3: 그러니까 좀 쌓아두고 있었어요. 네. 네.
0: 짤이 알고리즘에 많이 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이보람 씨는 올해 4월에 시아 완전체로 오셨는데 네. 오늘은 솔로 가수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예, 와.
3: 맞습니다.
0: 유희관 씨 이렇게 초면이신가요?
1: 아니요, 지나가면서 뵀어요.
3: 맞아요.
0: 지나가면서 어디?
1: 그 컬트쇼에서 뵀던 것 같아요.
0: 베테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4: 아, 그때 저희가 되게 막 변호인단처럼 하고 와가지고 되게 재밌었다고 많은 분들이 베텐 약간 레전드였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0: 너무 웃겼어요. 이상무님.
4: 네, 예. 맞습니다.
0: 그렇죠.
1: 레전드였습니까?
4: 저희 팬들에게는
1: 팬들에게는 네, 뭐 네. 시야가 뭐 네. 하나하나가 다 레전드.
0: 기아 팬이라고 시비 거는 거예요?
1: 아니.
4: 좀 약간 긁히셨는데 지금.
1: 아니.
0: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약간의 설전이 있었거든요.
4: 네, 맞아요. 네.
0: 박혜원 씨는 어떻게 유희관 씨 초면이신지.
3: 좀 네. 기억나세요? 네?
1: 가면 쓰는 거기에서 봤나요?
3: 네.
1: 맞아요.
4: 그러니까요.
0: 실수 많이 해내 오늘.
1: 기억했잖아요 지금.
0: 실수 많이 해요.
3: 이제 이거 다음에 쌓아두고 다음에 또 만나면
0: 이거 4년 있다가 얘기해요.
1: 네. 책 잡혔네. 네. 네.
3: 인사할 때 그대로 그렇죠. 얘기합니다.
1: 아, 기억해요. 가면 쓰는. 네.
0: 네. 그럼 네. 인성 뭐냐고 하신 분 네. 있고요.
1: 여기 씨 S라서 말 못한 거죠.
3: 아, 네. 네. 아, 그런 거죠? 네.
0: 자, 두 분은 한국을 대표하는 보컬리스트시고 놀면 뭐하니 SSG 워너비 프로젝트 그룹 가야지에서 네. 한 팀으로 활동하셨고
3: 맞습니다.
0: 저희가 두 분이 모두 이제 신곡이 나오셨는데 하루에 두 분 곡을 같이 틀기가 어려워서 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가야지 노래 그 글을 오늘 오프닝송으로 틀었습니다.
1: 너무 좋네요. 오늘 그냥 노래 좋아요. 듣죠 계속.
0: 예?
1: 마피하지 말고 근황 들어보고 신곡 소개하고
0: 게임 짧게 할까요?
1: 짧게 하죠.
0: 알겠습니다. 네. 네. 놀면 뭐하니에서 만나기 전에는 모르는 사이셨는지 아니면 한번 오가면서 본 적 있으시죠?
3: 제가 신인 때, 갓 데뷔했을 때 그 시든꽃에 물을 주듯이라는 노래를 언니가 맞아요. 커버를 해주셨어요.
0: 커버.
3: 그러고 나서 그 노래 영상을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놀면 뭐하니에서 그렇죠. 만나서 언니 너무 감사해요 라고 했는데 한 팀이 됐던 거예요.
4: 맞아요.
3: 네.
0: 야.
4: 제가 너무 팬이었어서 네네. 아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멤버로 뽑히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예. 거였거든요.
3: 맞아, 맞아,
4: 그 곡을
3: 맞아,
4: 맞아. 고르면 이 친구가 들어오는 순간

0: 됐다. 아~ 우리 팀은 됐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엄청 행복해하면서
1: 거의 양현종이 들어오듯이.
2: 그때 양현종 선수가 이제 마무리 투수로 나왔을 때.
3: 하하.
2: 됐다. 그런
4: 됐어요. 아~ 예. 예. 가야지 노래가 그그그 그때 그 순간 그대로였는데 차트 1위를 찍으면서 엄청난 히트를 쳤고 네. 또 다음 해에는 디지털 싱글 결국엔 너에게 다섯까지 내면서 가장 오래 활발히 활동을 했잖아요. 네. 얼마나 그럼 활동하면서 좀 친해지셨는지 같이 좀 밥이랑 또 한 잔도 많이 하시고
2: 아 저희가 오. 술은 안 해가지고 아, 예. 근데
5: 밥은 되게 네.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어.
2: 또 동네가 가까워가지고
5: 가까워요. 언니랑 저랑은 또 가까워요. 네. 동네가
1: 아, 사는 동네가 네. 네. 오, 좋네.
4: 그러다 보면 서로에 대한 비밀도 좀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게 있나요?
5: 아, 많이
4: 혹시 폭로할 게 있으시면 예
5: 위험합니다.
4: 아, 그래요? 네.
1: 뭐 다 위험하대 물어보면 그 왜 나왔어? 뭐 말하려고? 씨. 아니 물어보면 다 위험하다 그러면
2: 아니,
1: 뭐
2: 우리 혜원이가 언니 시집 보내려고
4: 아, 아 감춰줘야
2: 돼요. 그래서 말을
4: 되네요.
2: 못하는 거예요.
5: 제가 지킬 사람이 네. 많아요. 왜 그러세요?
2: 예. 지켜주려고.
5: 네 지킬 사람이 많습니다.
4: 오늘 신곡 제목도 말을 안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그거는 안 물어볼 거예요.
5: 해야죠.
4: 그건 해야 돼요?
5: 저의 일이니까. 아,
1: 그건 네.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5: 아, 네?
2: 제가 4년 뒤에 얘기합니다.
4: 혜원 씨 오래갑니다.
5: 네 예. 너무
4: 가야지 멤버들이 이보람, 흰, 또 라붐 소연 씨랑 배우 정지소 씨 이렇게 네 분인데 네. 어떻게 네 분도 같이 많이 모이시나요?
2: 어 저희가 막 각자 너무 바쁘니까 맞아. 자주 이렇게 모이지는 못하는데 좋은 일 있을 때 뭐 지소가 그때 시사회 할 때 그때 저희 멤버들 다 모여서
5: 다 응원해서 보고 갔었고. 응원하고
2: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콘서트 시작을 했는데 또 지소가 또 보러 와가지고 아~ 이렇게 좀 따로 따로 이렇게 보게 돼요. 또 제 단독 콘서트 할 때 혜원이가 예매를 해서 왔어요.
4: 예? 네. 네. 사비로.
2: 네. 네. 네.
1: 티켓 안 줄 것 같았어요?
2: 아니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서.
1: 약간, 약간 친한 언니인데 확실하게 선은 건강하게 지키는 언니구나.
2: 제가
4: 상무님 철저하거든요.
1: 네. 네. 언니 그 보내준 거 아니야?
2: 언니 도와주려고. 아~ 진짜.
4: 아 예매 링크를 보내줘.
2: 여기야.
4: 언니 어떻게 가면 돼요?
2: 이렇게 아, 오면 이링크. 돼. 예배처럼 여기야.
4: 비즈니스 철저한 이상무님이시고.
5: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중요하죠.
4: 이번에 두 분은 비슷한 시기에 지금 신곡을 내셔가지고
5: 네.
4: 약간 어떻게 짜고 같은 시기에 내기로 한 건지 아니면 우연히 맞아가지고 이게 또 운명 같은 건지.
2: 우연히 맞아서 맞아요. 운명
4: 우연히.
2: 같은 거죠.
4: 네. 언니 이보람 씨부터 신곡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 네. 8월 초에 나왔습니다.
5: 네, 네,
4: 솔로 싱글 빛의 반대편에서 소개를 네. 좀 해주신다. 저희가 지금 깔고 있습니다.
2: 아 예, 예. 그 20년 20주년 기념으로 나온 저의 데뷔 솔로곡이고요.
5: 아,
2: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좀 씨앗 해체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어두웠던 길을 잘 딛고 일어나서 빛을 향해 걸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만든 곡입니다. 장르는 락이에요.
4: 아~ 아~ 듣기에는 이제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되고 너무 노래가 좋은데 따라 부르기는 참 힘든.
2: 예. 네, 저도 힘들어요.
4: 아, 본인도 힘들어요?
2: 네, 네.
5: 근데 락을 정말 예상치 못했던 장르라서
2: 네, 네.
5: 저는 언니를 계속 이제 팔로잉을 하고 있으니까 별명이 이제 이보람이 아니고 이보락이에요.
2: 네, 네, 맞아요. 네. 락이
5: 너무 잘 어울리고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보락의 락 많이 사랑해주세요.
2: 또 우리 혜원 씨가 너무 바쁜 일정 중에도 커버를 해줘가지고 감동받았잖아요.
5: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이제 라디오에서 아주 대놓고
2: 화장실에서 얘기했잖아요.
5: 우리 혜원이가 해줄 거예요.
1: 아, 들으라고?
5: 땅땅땅!
4: 아, 거절할 수 없게. 자, 그리고 8월 중순에 나온 흰 씨의 미니앨범 여름결 7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 3일 후 그리고 운석이 떨어져 종말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5: 아 제목이 길어요.
4: 예, 두 곡이 지금 더블 타이틀곡이거든요.
5: 네네.
4: 지금 그 종말송 깔고 있습니다.
5: 오!
4: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5: 네, 우선은 3일 후와 운석이 떨어져 종말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를 이제 더블 타이틀로 결정을 했고요. 여름의 끝자락에 낸 미니 앨범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름의 그 모든 결들이 모여서 이제 여름의 끝자락에 이제 한 곡 한 곡 한 곡 실어낸 미니 앨범인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3일 후는 특별히 뭔가 이제 세기말 감성이 느껴지는 Y2K 느낌이 나고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음악을 듣고 자랐던 그때의 음악을 좀 소환해보는 게 목표였어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뭔가 그 옛 추억을 좀 많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90년대 R&B 감성이잖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4: 맞아. 이거는 좀 모르는 노래가 없거든요. 신곡 나오면
1: 정말 눈물 나요. 이별 발라드였었나? 이별
4: 평론가예요, 평론가.
1: 야구계 임진모.
4: 야진모.
1: 야진모.
4: 이게 근데 종말송 그 일본 애니 제목 같다는 채팅.

0: 한 의견이 있습니다. 아, 너의 이름은 예. 아~ 운석이 떨어져서 그 내용이잖아요.
1: 네네네네. 예.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콘서트 할 때 이거 노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운종말이라고 줄여달라고.
0: 운종말.
1: 네, 어. 운종말이라고 불러달라고. 약간 어감이 웃기기도 한데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유희관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멋지게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왜?
2: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뭘 멋지게 못할 거 알면서도 뭘 멋지게 소개해준다고
0: 요즘 또. 진짜 근사하게 소개합니다. 안 틀리고 잘 읽으면 딸기 라떼 드립니다. 시작해 주세요.
2: 안 틀리는 한문장 프로필 유희관에게 딸기 라떼를 3, 2, 1. 이보람 빠른 87년생 유명한 신화팬 신화창조 출신으로 오빠들의 무대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으며 학창시절 보컬학원 원장님 추천으로 드라마 프라우스 OST 처음 그 자리에 부르며 데뷔 전부터 목소리를 알렸고 2006년 시아로 데뷔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받았고 시아의 최후 솔로 활동과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중 놀면 뭐하니 더블